0: Sengke Chobo Namba Kung Kamsang. Tata Chidi Sengko Tsukpe Lengtsin Dene, Pejo Lungtrin Nyingtrin Lekong, Kamke Lungtrin Ki, Nga Tang Nye Dupe Shulam Shibe Lengtsin Dere. Delingke Lengtsin Na Dendri Shibe Kundru Nen, Pejo Zomba Po Changchin, Gen Pinso Trashi Lahi. Gen Pinso Trashi Lahne, Durab Kongme Loram Ngapju Na, Pejo Shiga Zeru Kutungshi. Shiga Zer Saku, Gewu Lopja Tang, Pejo Lopchin Jene,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샬리나 젤로 치톤 구자 야주 캬치 로니존 좀리 사좀타 이주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치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초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메리 좀리 사좀치 따초 차가양 동료휴 데링 Pejong Lungtrin Nyingtrin Lekun, Kamke Lungtrin Che, Nga Tang Nye Dupe Shulam Shibe Lengtse Na. Jekab Che Rinpa Tangpe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e Tsoma, Pejia Yiri Nye Che Zomba Po, Jayong Changyong Meri Zomri Sa Zom Che, Tachow Chaga Top Nyong Keng, Gen Pinso Chashi La Denshu Che De. Kong Tomar Lopchan Rinpa Ni, Rimshin Zomri Sa Zom Tang, Chapshung Zomri Sa Zom Che Lampur Shubbe Leu Le. Loblin Gatsa Nangke, Shidu Che Chowa Tang, Naso thala phabdu je zomri satsong kor chi ngotsa tamju kor shuju yinbi chi ji senpara gasi shu.
1: Ngare ngane shi na chunju ne zomri la ta gabiyo. Didi ne zomri tome boshi di horba. Tengze ngantu jangya da ganga jikso su gabuchi ya da daya di di tangi zomri shi ji resha. Di kuju yu hasu kumarwa. Tā tānta tētū tāmbā ān tīngtē sīrē tōngā. Ānī tī ngare ngō nē shi nē, tā ngā tū lūp tēng khā kū pūrē, lūp tēng nāgā mēntā yōrwa, nāgā mēntā rā ngā tū tā kā sā tōm kē tā tī nē yīgī lām nē shi nē, ānī ngā tū tūm nī lō yā kia yī nē rē, pū yī yī nē rē tā kā tā lām yī nē rwa, o tī ngā tū tā nye mā ngā tū tī tū tāmbā yī ngī tā yōmā rwa, o tī tā kia yī tā pū yī rwa, o tī rī, tā sūng tē nē tī rī ngāng tū rwa, nye mā tā lōp tū chūng nē kā lā, Jep ta ne ganga gaburu chik tuwa, nante ziri riki lupzen dike la du cha cha gaburu chik yo. A ngare ta tanda du si so so yaa genra le cha, en samudan du zaba. Aro shunju ne ka, ene yegi nye kya yi ina de, pui yi ina de, ni cha gui dinte la, ta daya, ta tang ne cha ya, di gaburu shibu tuwa. Ene ta tanda du si chir de chi du zaba, lo ya kyun kala ka zaba, ta jiba na shwe kyu gaung dira wa la lo. Ale badi zumri di la gata ar di cha. Bati ziri di nye sha sha, sha sha, ola ho zaka ho mori lupti na ngay bati ziri gyuri dhusi kumya, o di cha cha. Ta tinte ka ne, jirta ne mori lupti le na lamsa tinte lamsa nga ju masimde che kumarwa. Ta sasa sanu da di daba ngre, tinte zumri kora gata ar che cha, e tinte si sha tuwa zi, ansi tiki sha cha. E tinte si jengze tinte yu di daba mi lupta na lo ne, shu cha, o inte chikuyo. Ta ngansu tiri ta di sha ke tinte ma re, tinte ngansu tinte lupta nga korpo jibu tinte yo ma re, tsisi ya tobi tinte yo ma rwa, lupta na ka kaka nga yago chabi, na pechi nga zumri di ya chukde shibu tingu ma re. Riba, ta te inti daba jikne ta timi shen cha zire, jikne ta sosu che zhe ne che na, jang dan di ya, pe di tinte chubu ya sa, ta ta ta, nga chunju ne pe chile le shuk sa, sha ta di ka sa di ya da, chunju ne chile le shuk yo yin de re do. Ya di te eng zi ki tep di sha, eng zi lup zeng yin pa ne di kan de sha, e di ke kaka lo wala pe zi di ya, ya ki la pe, ya to zi na lo chuk chuk, ya ku ki na lo chuk, ya eng zi da ka se, u da ka se, ta ki ya mi ching zi yor wa, ching zi la de, ya di di she she si gi re. E shuk o nga pe di, ke ting yu lo tra le di zam, ta ki ya ki nga, tūgū nāngirī, tātī bēti khuara gyūnā āngsī khuara mārī sāmsā gungū yōpita o gō chā ngā tīndiā tīnī lē khē sīng mārī sūrtū pīyū shā chā tīyā tīnī lē khē mē mē sūrtū tā chūgirī, khēn chā gēlā kā tōnē lē tōngu chū tōntā nā chā o tū pīgirī āng ngē lēntū chā chā gīshē kī yā tīndiā chikā chikirā yā gō tō xie xie kio tēngirī o tā tū chā chā ngā chūngdū nē tā pīkhēn chā zūmrī tē kāpū yē shibu yō tē lē tū chā chā yōngbīn chā lē shā tā lāp tō chōng tō tū tā mbā āne zūmrī tī pīrī tā tī tū ngā tō yā zōm 둠리 다 지자는 시 말에 지자가 또 둠리 뒤에 쉽죠 알아봐야 다 도시 미치 용내 시엔다 용료를 제레레레 간서 녜마서 둘나 다 망고 쉬우자 그래 아저 시에더냐 샤를 카유제 시에다 기스야 지냐면 어 자디 야가지를 봐 덜게 죽으라 자 간쟁은 시에는 배디 좀 뒤, 소설 좀 뒤에지 옛날에 빠르게 놓고 둡니다. 근데 시부가 좀 아무 항상이야래. 근데 뒤 둡니다. 지단 여유를 위험할 뒤에서 얘기를 놓고 둡니다. 둡니다. 락 빠르도 딘데기 뒤집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인제를 봐. 딘데지 다 거야 위험하래. 이 딘데대 배지 쌈해벽지리. 뒤자는 시 인제 말이. 어 딘데 먹고 인제 말이. 아니 인제 진용 당만지 그저 일이 사과라. 애는 안서 얘기게 인제 좀 이제 돈이마. 좀리 빠르면 좋아. 뒤자지는 좀리 빠르면 이마다. 뒤지 하고 말아. 좀리 빠르면 근데 이 사고 그대로 찍든 거 유매지다. 귀로 요 말. 뒤지 하고 말아 부르라. 어딘데 굉장히 어딘데 시 표정이리 살바네 가서 다야 망쉬지로 와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딘데 따뇨 어딘데 따제 에 디가라 에 굉장히 디라 로라 박베리 다 신우 로중 관계 딘데 좀 딘데 딘데 통합이다 소소 소화다 녀부시부자로 소소 짜부시부로 이게 이제 통합이다 딘데 통합이 다 디디 간다 간다 좀 제네 간다 전제 거에 좀 봐 지지제 지지제 좀 딘데 제제 전제 거에 봐 시로 와 어딘데 제제 어디제 망 제디리 미살에서 제야 일럽다 제제 뭐 미살에서 제제 뭐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조 제제 엔티제 개지치로 제브레 신예인데 된다디데 제는 지도가 좀 개로와 디디 럽제 소함도 시라기도 유수요 말와 딘데기 낭데디 제 통동강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 로디바 집주 자란 두디다 셰야민도 와 셰야민도 제 어디데시 통 엥아레 딘데지 진유 애디도 이제 이네티 이걸 구부래 시우지 소세 제베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그디 저희랑 섬사지 어디데 제제 사과라 딱방 어디데 다 다와직드네 사과라 거한테 구주 뒤주민도가 어 굉장히 딘데시 구주 뒤주민도 다 굉장히 포배디 예브리 주고 배디도 레용 예민도 같은 전바도 뒤에 통해야 민도가 사과라 그대 디네레 미지디 그러면다 미드진데 통거와 시메진데 통거리 라과동의 쉬브능실이 부근낭도 럽제낭도 있는 디딩한도 토나치하다가 와서서로 되긴데 제제 뭐도 쓰체 고야님 나와 그제 지내래 에 요마래 에 로다서 제 다 경제 소소 삼야디 다 경제 내 그제 지내라한테 딘데 사과들 꿰베 네제디 레민도 잠그도가 소소 레미 하고라 어다 디네든데 심장에 뜨그린 거래 제제 딘데 먹고 뜨고 말이 제 딘데 먹고 때 디디 안절 디저 디디 깨다 집절 려니 슈누스 녀절 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주절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 봐디 디가 둘러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리 제자 제는 네 말이 그래서 좀 뒤지고 말자 이래 좀 뒤지는 시부여리 어다 딩 알아라 강요 제자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막에 달간치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뒤뒤 내가 슈타다래 다지로 거니 등고 용비요 남지라 대리 용비요 대지 다용 거가 다디죠 다그래 어디 자지 뒤뒤 가서 시그제로 라요 말이 라요 말이 슈마와 할 때 거리 어 라예도 라매베 감자지들에서 제주 차단하는 제주 슈어 라리에서 라리인데 이제 기부 시부자 라와라 자팅이 되제 다야야라 어딘데 제제 두서거랑에 시부다뇨 어딘데 제제 아래 딘데 때도 뭐 다 그래다 살롱용야라 에 좀리래 가자 좀리 딘데 시저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디나로 좀 예바 뭐지 양 좀 치다 근데 럽지도아 어딘데 제제 야르치자
2: 쉽게도
1: 쉽게로 제 다시 럭티 나올라다 디얼바 가자 둘리얼바 예이비 어디 트레베 아니 망제디 디데올라 어 쇼르다 제아디 딘데제 에리티 야 제딘데 시부터 거라 야나 제딘데 데다 디디베티 그룹 겨주나로와 겨주바지 겨니 자숨데와레 제 아니 삼로 정도에 강아 다사자 엔 대비다야디 에 네마 비슨 사고도가 뭐디디 잡아디디 네마딘데 갸파르직제브레 엔디디 좀바에 시부도가 비자잔디디 응안도 베티게 요라 갸타체베 라바테니 바탕사자레 좀두 링데지리 다베 디디베티 시부지 더접 충분해 어디 디디 홉디 테마드네 정거 신유 작바가라 먹어 채송아 먹어 채지 다 먹을 때 뭐때 다디 먹어 채베 셉터지 체내래 디슈고 체내래 방고 시부용 거요 강아지 어둑제 양디 고기 고기 제 어둑제 강아지 다니 어다 전체 쇼진 시부테도 딩에 셔야 옆지리 다 딩데에서 없다 인데 시부 테마래 디디 고두 가이스는 간도 다 년지에 디데 요마리 에는 망제지 이게 로주거리 이걸로 요 사과다 디디 아니 슈고데 제주 겨주로라 디디 달로 저치 뭐지 로저치 뭐 저러마제가래 신이 좋아하게 난대로 봐. 네, 점점 집에 담고디. 담고디 제제 딱대 구두게 이제 배주 좀 리교될 거예요. 그래. 저는 좀 리교될 거지. 고람자 대수가 대사배 니버지도 야 젤린 신이 지게 젤린 제제 고라. 다디 거지 휴충아. 디레바지 참 뭐지 봐. 당에 뒤집 뒤에 다 지네 고소는 뒤고. 뒤집 격려로지 맞아. 뒤집에서 뒤다가 나는 어 남들 쇼베스 되지. 어 진짜지.
2: 나기라 갑티디 딱이나 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펜조 좀비 뒤질 거 그러게.
1: 어.
2: 뒤디 양지 배우기 좀비 뒤지게 다 뒤뎁 들어왔어.
1: 어레 뒤디.
2: 달로 치세게 다 뒤부다 다부지로 와긴.
1: 네.
2: 뒤 갑티디 한 캔에를 차디나.
1: 어. 다디디 둘이 교재지 또 치셔리 안 된가 달로 치야기 에 신지림베 자 에 좀비 정매 뒤뎁 들어와. 다딩 안 됐다면 안 돼 믹스 도시들이 다다 제례 정용의 믹스 도시들이 어디다 다지 쉬워를 안서디 가서 둠리 남라 슈트 때문에 뷰이 더지 더만 나가니 안돼 별도 둠리 교대지 지동국의 제주 템페나라 사르트인 체브라 사르트인 지점 다 뒤뒤 간데 좀 봐보 차비라 이내리 런디 벤조라 이내리 건데 좀 먼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뒤도 뒤심에 야심에게 개발 진짜 둠리 진짜 먼고 되나서 어디에 제제 라파도 데 박자 접수된데 두유 매도 동래랭가 어떤도 약 먹으리 자신의 대비란 저수가 거주고 어디 대접 가는 저 자제 엔 대비란 장만 저수가 야 대비 이제 대비라 야 양자 대비리 디 인거 시부 시부요 엔디 던도이나 난도 도마 좀리 람다 티녀들이샤 어디에 제제 在 年末个 이제 비중게 이제 좀 대배면서 이제 이제 팀도 좀 대배. 자第一个来讲，最后 이제 在 年末个 今年的 年末个 学员节的 안다 사르도 중간 学员节，자 왜지 리듀 체외 강제로 봐. 어 리듀 체외 감자라. 자 단단한 시 말해. 자 텐데거는 시에는 이제 팀럽랑게 좀게 리듀 차상요래. 자 낭대 서브리 맞아. 뒤다가가 뒤로 개요 말해. 어제가서 第一个도 될래도 잡아. 자 팀럽도 좀지. 잡이 시부춤으로 루럽 개준에 안정에 쉬야 나 좀리가 침배 강디 봐. 다 덜게 치셔 간래 그래. 좀리를 믿은 게 에 도나지. 어, 뒤냐만 거 떠냐만 거 어. 어 뒤대지 그거라. 애가 살로 주배 강래도 와. 어 뒤 아미지 살로나 뒤럽 됐지 부지. 좋아요 봐. 어 뒤대지를 리에 봐. 어 땅 안 돼서 땅이나 다 왜지 뒤내 숨지다 소소 윤정년이야 가지요리.
2: 저한테 좀비 잠바르로가 아바도 게라게 에너지 좀비 멤버게 양간조 첩슝에 좀 난 거를
1: 나리
2: 되게라 양 첩슝디야 그들을 싣고 좀 나게라
1: 다 첩슝디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거소 자진간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겨주네 제 이내 유럽 국주 되바 다나 단다에리 담주들과 통제디 다게네 아니 다르포시부 중재 안다 중앙 연재레고기 연재로사 천도를 봐 어따 디토라 당고 전베이스의 주시마오의 토마첩을 봐 오 토마첩제 디가사 첩슈운 통제지 당고 근제스레스는 남바디 유젤룹링기 담제도가르 첨계기 랍자기 첩싱오미야기 이제 남바지레도가 다양한지 회계기디레 다양한지 전제유디체제 다양한지 티녀이네 다양한지 티녀이네 이양 티녀이네 야고로 진님도 알람데 근데 근데
2: 진짜
1: 올라서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가블라 셴바게 디데 넘버 텍사 텍사 충분히 야 잡고 진짜 둘 쳐버려 돼 차이 용수 상에 어 담배 때가 이게 에 이게 자기 용수 직접 강가 탕 유해버 진짜 균을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려 아니 슈그제 우주 거지 로랑 간데 내가 계제 렌저 여러 봐.
2: 내가
1: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기 담주 내가 통제기 전두 안 담보디 녀. 녀티 잡아. 아니 같이 뒤 두루 리젠서 레사 리젠서 레사 애티네 뒤 정용라 아니 뒤 스타도 담체 정용기 진데 전두 녀기 인스 에 간게 가서 담자 뒤에 세자 담리 뒤 먼저 녀레 잡아 당겨 봐. 에 다도 마 담체 뒤 잡아 뒤 용녀 용녀래 동아 애가 이게 리에 애가 두 스템도 뒤냐 인지 뒤 잡아 애네 뒤 애가 뒤로지 그동안 애 진짜 뒤로지 중요한 년들이고 로다리 시대고 여자래 소세이 이내래 뒤 두배 링드민 동안 애네도 제제 애네 어 제래 어 제제 애 사고 직접 두 잡아 뒤욕샤래 팀에서 제 코랑미 운에 뒤제 자야 뒤네 다 뒤에 키스 그동안 아니 시고 코랑도 시베지 와 시보진 뒤잡아 자 뒤에 너 맞아 봐제 어두스 TV 에서 뒤제 뒤에 가려서 난

0: 막바 로브라 치모 레스니 지 티비 어두 제제 담비 데가 통데 저 어두 시 직제 디네 레 네마 니니 기 미스니 지 양치 티비 어디 애니 제네 지 양치레 거저 담리 거저 담리 터슌 티제 아니 네 당고자가 바고 낭링메 사죠 어디 티제 게두데라다 미마라 두데라기 날게가지 애게 거라로 애거라니 시우추 엔디데 쳇버리 그제 배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나 휴닝부터 때미 단체 진짜 시 어디 대체 제 생각에 나와지 더 보면 어디 대체 제 망고지 진짜 시 돌격 요구도 갈 아니 안저 뒤도 뒤인제 엔티 티브리 그래서 디나로 바고 나링 메사 아니 휴지 방 안저 뒤야 망고지 아니 장정 정게 저 내가 믹제 샴디 휴야 안 저 가리 내래 디가 두기 내게 디네 저러 봐 어디를 잠디 휴제 두스 키거래 아니 전저 가가도시 지도나라 뉴바 챔버터 벤뉴 챔버터 뒤다봐 나도 진행을 알았다 소소 거기 히브 두부도가 소소 제베 내가 제 님부 총벌 봐 어딘데 쓰레샤 비잖아 사과락 못이디게 요와 너세 사과락 못이디게 강가직 티브리 어두 제자 다 쉬우데 딘데레샤 갈사 나 토마 주야 갈사 두블리 남나 쉬버리 쉬가 나라 세녀 망세 되녀디 샤마다브리샤 진내 안다 간도 점녀지 다 뭐 잡고 싶으리 점녀 독터보다 빠뜨 강가하고 그래 자라 보다 제 그래 어디데 제 다 데블로를 좀지 지에 어 짓다하고 그 말이 그 미가게 신기 말이 되래 다 대사 다 미 미가게 되네 내제 뒤에 토르 싶이 침발이 다 강게 점녀기 데블로를 좀녀 주여 바디 하고 동안
1: 잡초민네
0: 어 잡초민네 뒤에 뒤에서 수임해지 가라칸다 하고 그래 다 제네레 제네레 머제네레 다서서 디 제버제 소소 미제 닝보여나 다디 카리네 차르바 어딘데스 제제 어둠스레
2: 데야 장유 개바 이양시 서바능시 겐펜조 자시라지 쳔바웨 본종 잠 주베지 롱어 둔라지 뒤즈 배신의 잠베 링네 후종 Shomo Lamin Dabzhu Ni Shuzo Jiba Nguysu Batru Shuyu. Yingzhu Bum Zhi Lhazam Yuebi Yingni Luzum Tiko Lingab Gen Punzo Tashi Laji. Bedem Dene Nge Mizzi Nangki Pushun Ke Zamchu Shigila Dene Nge Payu La Puyue Lishi Shigyan Yinshi Jishun.
0: Tashini Tuba, Zitang Rojo China, Mang Chesi, Dungu Juri, Dungu Kai Senata, Wetti Cherian, the Wetti Shunuta, Samba Tonya, the Shunuta, Dizun Jorba, or the Dizun di Barakangra, or did they into Tamba, Diretoma, Zitan Dungu Retoma, Tomba Bukang, Rojo Tarisha, Tangered Amnesty, Tarisha, Ta, Shotom Sineti, Ya Loyal Leche, that is on Yamno Yerbas. 소스 리네이 추대디어 송저 가진이여 봐 소스 지도로 독십지야 뒤에 다 내재절 봐 어디 가다 간단해 볼 봐 어디지 로좀디 망아치기도 봐 어딘데리 다 리네 로좀디 양아라 가신이여 봐 리네 남바지 봐 알레 로좀 그 태녀다가 슈비나 로좀 신녀디 디레도 와 남바니 다 녀마게 이제 로좀디 제나 윤종 거 봐다 미치기 근데 제심 좀 봐 어딘데리에서 봐 다 티샤가 이제 리네 로좀 사든야 디저 자 저기면 도와 디라 저 리네 남바지 거제 디저 미디 저와이 리네한테 딘데스레 도와 코자 리네 저 루규 직 자리 오도와 에 디더 디자마 직네 루규 시저 심바 리네 시저 심바 직네 좀바보디 어둠류지 직네 로구인 바지라 야 코라라라 캐주 유여버체 직시직 연조 딘데스리도 같은 따딩스니 저다 체제 딘데 TV 바로 좀을면 WCD 카레스나 하단게 네트 조 티어들에 이내레 퍼그 리네기 멍구 중시지 장라 태고도 가 장내 마 개용제 에 퍼용라 긴교시지리샤 베나 퍼시브드네지 에사제가라 리에디다 바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동알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그지 나타날 거야 버리 가르자요 봐 가르자 준제 리베데지 탕부 탕부 거나 버 봐 어 뒤슈고 뒤 근주스 있자 만한서 위벌로서 기티자제 어둡을 거나 버 봐 근주 땡주 차 용수 두배 근주 땡주지 탕고랑 두배 하거든 나다 바르간리 아니 사제 벤디다 谢谢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朋友，我的

0: 생게 조번나 봐. 드링게 표정 룽진 닌진 레고 캄케 룽진지 나당이 주베 슐람시베 렌진 드네 주지지히. 렌진디 서크탄 좀지 닌진 슝게지 체링 던접다. 집세 친구 난게 더부 던주히. 다 잡아세리.
1: 두서 산주르
2: 두서 산주르
3: 생에 남은 소공 칸송 샹라 두서 산주 주주인 대전 파춘 시빈 둔틴 주주비 린츠 두대토 중공 중앙 거시지 수지 제케지 주시 중앙 마위지 주시 시진핑 그 자종 거친 능고 거세지 누바 토르 동구 시바 쿠비노 Nungu gizhi li duen yabu zhubar, yang tabi si duen li ji tawan zuba tang, lan lin tani, piji le tongqin tang, dianjia le nangchung tang, gizhi le tongqin tang, nguyongu le nangchung suji, sanshu yung sanshi guba tang. Loso tang zhung de si shu, qiru tang ni, shenka li gibi nungu gizhi ji nungba toru tang tu, nguanzi tang genchi, le ga jin ni le peba si gubi, ni su nungu ba shi. Lontun Jiangzumin Kuchuni Longu Jia Kuor Jinsu Shui Tsuchin Shisi Chudu Ninji Ngaju Momang Tsokhan Chimur Zijingan Tsuchin Batang Chongkong Chuyang Kishiche Chuchi Jiakeji Chuchi Chuyang Mawiji Chuchi Xi Jinping Tsuchin La Chujumazi Songxie Garchinyang Nanchu Rindu Shisi Chungani Rangjiji Chengshu Ninbati Chonghua Momang Shitun Jiakeji Shikhan Kuyo Yugurji Chongshu Ngusula Dir Shingu Tsubatang Tieni Jiayongji Shikhan 西西全安宁解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中国在学比中春在学学段巴马切扎西比农军电错忙一些呢在藏下学党天牛切学所大白东局党杂东党切学女局宁困文在即在学切工千步一次有八党局镇上经济全国我就等于八折中国某马文抗议其在决议呢切扎比我先拿年度你在周旅到几笔才决定你的松江泽民过初年落脚可为真水我张真白下军心江泽民过初年落脚可为真水我张天开一月把地农西当给真水我张切当三级真水我张泥我有节真素我张切记苍马中华某盲西团结科技成规我张银八十西在缺一年三个比解开这四句的七度七八千了大我当铺的顿爸爸的这四里日节过些里过同学接到人家顿起顿一档吃醋激动里追熊啊的对从把里加起一档差你怕有八十西在缺二年很多年纪以解开暖过初一西扎比尼很多年纪以西居节佛罗伦萨零七年长节初工所第二年学霸三月人把顿里差顿结巴档永处找不听忙接你用太阳某些协定接浪的学员接快有八十月底给对策策略二年因着清这边政策把八家二一二进国情随将因着党阿米瓦尔吉出门了暗影关地火大东引有八党去年比我们在从家阁中浪下东居一体准听下月解决八十年对 在民警女局查过多没干事七斤有八档没休息男人些男咱里妈七年比给女比在得干事女比年长及中母年冬拉长卡长新八档没全破口里白金及这军图扎比没随里个人国情清不随有八十先那么做听的律师审局去查询
4: 南沙国立强制下来在国企业的路径局
5: 与伊朗多的社团吧加拿大企业路途组
4: 北京路途
5: 北京路途领取
6: 新开的不错共看不上大大呢北京龙城年车来看看可以龙城街不就路途学习的书里下面不让教育每次看那边各自行教所的中队能为不就路途来一种呢不没打绿打完准备打皮打在各自就看我们到底这学的路子行了呢
7: 是是，中国为调查日报就给着应当协办面子，另外让我按照审计前，加之调查灭破七大凶案，这个需要六个案件案例，让的乌托段数下给吃，七八种是看着按照名人因，我都下规则看个，等你人民下给吃就多，七八因那了人民看着就是那的吃就多过，让你按照因那了的人民名人因我都下规则看一个，等于得差多个观众的因那了的，有不到十八的了短信短信，我观众的人民个里个里我个日子看个好呀。
6: 我这的，等你七种案你拿不出来，我就接你，你嘛先去签轮交，大胆讲，让的七种案的，是的七种案把它碰到黑，满头的观众我都下不当，越来越多啊。对目前话，观众你把这对头下规则的哦，等你陪着东北七种案呢，陪着这边七种案把了碰到的可能去的是呢，黑去的哦。这个对观众我都做就在越来越多，就对目前话。

아용 카지 코쇼 타르토와 야하 코마나 오샤자라나미와 야하 챙다테 포울로요와 야하 레모세 마치지 견조와 야하 치다테 돌구메 바라와 야하 르자세 사치지 참지와 야하 챙다테 톡제 후제와 야하 레모세 나식제금 바와 야하 람다테 머구고 바라와 야하 레모치 르나 총히와 야 랭가리옹 테티룽데와 야하튼다숑 카시서비와 야야르가테 응아르가현토와 야하만다파 르쩨응아르미와 야소갈라 녜자르가바와 야하간

대진 가마 아바 야마 쇼레 코마라예 와 야토시 타 타던 준주와 야제라데 칼리라소와 야호요네 랭가라르나와 야하청주타 사코민공자와 야방지제 카시레마와 야하각제시 테데뇽타와 야한다마요르히제코와 야하제보테 니마고예와 야하처달라참올링여와 야한종이고 뇽타와 야한다마요소니니미와 야하자랭네 후조가마샹와 야카데조도와캄야와 야하추가라라 가사빈두와 야라마치 사얀가샹마와 야하라자네 카히양예와 야라바타 야히티다와 야하중모나 삼다지리와 야마사네 남다탱리와 야하고사나 선댕마이와 야포사나 양가만 쇼미와 야하르규나

마지저이는 이게 동장다 지역에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 영향이 대부 인스 진짜 지역이요. 니네 기사 대부 중디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재 그게 또 신주 체계수는 제시 전단의 가장 기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 대부 중디 전단지 기자 근류지 중심 지역이 숙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사람 결국나 보 비코사이 나포나 테비 농사이 다체디 워브젠 농사이 강아리땡 라앙안저시 서리땡 라챙저시 워프참무땡 라욤롱시 손도마샤함자시 남도 좀모 밤자시

0: 라서 데 참돌아야 로종다 드리 가디는 거죠 예저리
1: 당아 지동 거 자자 장어로 창도 드들 창도 사 창도 사키라 창도 사키 기울 허다는라요 자자 자자 장어 다 봐서 말로 손줄 하서 질로 데 창도 되면 그 내가 맺으래
0: 라서 사자제 그 요건 히로 예난자 사득 상칸 예난자 다든지 그 만조 먹지 그 찬롱 예난자야 좀바부지 그 사종 예난자 대출에 희효 먹부진도도 걸라 예 먹부지 그 세나 기체 그 체크 노니 베 샤쇼 그 젤롱 세난자 지니 그 텐데 그 잔다지 응도 세도 다데 이나 기체 그 저자 그 남부 때는 이나 창도 세네 사자데 그 바찬자다 양미나 체 그 사종 텔라 딩촌다 근데는 대뇨야나라
1: 어 라서 라서 다 나로 시사도 자사 창도 롱바로 된다 이제도 대 총진의 들로 시 차 대 초와시 리카리 된다 저들 창도를 바샤 힘을 줘야지래 대저 창도 그 나로이나 상출이나 대 창도 그 나 창도 그 년다 가서 창도 그 절롱 탄송 다보 다 절롱 탄송다 년다 가서 유득과 참말로 여지래 제달로 로년 그 바이 들어 연 년다 나로 년다 가서 살 절롱 탄송 서와데 로년 그 늘게 너 년다 만다 먹고 천하도 된다 줘야지래 된다 인사전에 초와 유르부 된다 제티 아니 나랑 위치 정조를 내가 가보셨다 조도 칼 쇠후다 딘쳐대주다 창도 그 룸바 던다지래 창도 그 절롱 탄송도 창도 그나 창도 그 사 아니 창도 그 뭐뭐 유모 히루 창도 그 리네 파송소 버다서 던다지 여차들은 내가 나랑 이나 저래 위치 정조를 던다지 가다르다 레카 그 쇼돌다 위치 정조 던다나지래
0: 제라 파이 창도네 이 사조가사 간걸라 로단다 손데네 레칸다 노노먹 다 요빈다테 쳇촌 조연데 잠바 겐케 이 Punchu ke chando, thangvei ke chando se yor bagi.
1: Yor yor.
0: Ta tepe tonji gabo yor re. Na anghe.
1: Na anghe, trenka phayi re. Sha thangka, trenbi jencha re se. Ta tendin zonpi nangka na, lewaan thang tayi chando di se.
0: Tere,
1: kangri ji hi chando yor, chomo tang hi chando yor se. Nga yi senpa, nga yi mala, choji chuso, yang yang koso tena re.
0: Ta tenin du zama pecha ja, tena lenda, ta nganzo piri ke. Mujhe yin ne chanpa, ta tin re se mun jato, li wang thang se mun jato, ta te zo chay te zo no pe se nung lo su pun jato, ta so so ke ta payu ke sa shio te la ga yin jato, ta nek chay ni ke chay je re yang
1: ke. Re re re re. Na ang ho jimbi
0: pa sa, jia
1: thang ka, dada chenje jiredo a
0: tinji tongqing ge de xia gui bo se de de qian du ge se ge de
1: de
0: de ne gan zu ge zhuo cha di zang ba yang ji zhuo qian di zang ba ni zhuo ji ma qian zhuo ji qian ge tang tang la ban zhang qian se
1: de de
0: de de zang gen ge yang de ge yu xiu de da sa xiu de ge ji da ku ge su qian yi nan zha xia xiu yi nan zha de zu de bei ji nian dun de yong de zang ba ji man zha ba sa xiu yi mei bei jian na ge ke yi na du wei kan song se sa jia mang bu ji yo de ge de na yi na Sashun dala yinda mandala ki chi chi tende yasi asa za genka la tsaino ni mabuche gongyong dugo la.
1: Laso.
0: Deno yi pecha yana nganzo chandu na hi na jayni rini ki hinsa se dugo la. Dena yadi na na ka chondi chenpo se do. Dene na yi ka degen tama rini ki nduni se do. Ta tende chi yi na chi rini ki jia chenpo, dene ten sabo. Tende chi se yon du zamba genchi ki se na ta nganzo ka sa chon dek te la sacha dek chi la ko jan da se nan da, tue jan da se nan da. Tende na chi te yon dugo sa.
1: Salon的昆牛也拿了。那时候的昆牛也这里，这跟巧克力送吧那些的，强的蚯蚓多的是吧？强的葱根多的，强的梅多的，强的梅多的，人多的，人多的，都毛不就强的多的？这跟巧克力送多的，他妈的那的，强的加大拿了人的，汤包拿了人的，怕从土地里的，等到几人多，人给不就钱大的，等那那森林里打我掉了，怕走了把他老娃激动人家上来，那那森林了。
0: 我那是，但那那成都路，那个把他路啊，激动人家长的，那那要拉萨路激动人家长的，那那嘛原来个昆明路激动人家长的，那瞧咋回事了？秋叶长街了，咋回事了？长东多热干嘛来着？对不对？俺给大同瞧了什么？长东蚯蚓多的，长东蚂蚓多的，长东葱根多的，长东人蚓多的是。那人家还是上哪样个？那是成都。给个被菜的做起，菜的怎么？哒哒哒哒，这人蚓它吞不到俺这个逻辑，它吞不到你这所有的怎么被俺从那样呢？罗西。
1: 先生，咱这些用啥的？眼前的强度个，啥个啥个个了？但是切个，但是牙龈那扎，左起我的呢，肋脊啥的强度硬着，因为都硬的嘛，我就给配个药就得过了。但前生那俺做强度个浓眉个人眉个跟着贴了，前着一呢，就个现在谁能蛮用的，就跟着那一呢，强度个蛮扎的。 다 안을 다우들 다선 저기 송반하기 때는 가사 갈 때지 창도 그다 종카 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요 말아 된 어느 때나 진이가 나히다 지 나지지도 못 붙이 된다 대우들 배도 파 항상상 된다지 답지 야나 아주 창도기 자야기 자기름 막한게 자기름 정말도 갈 디디에서 부지기 뒤로 가서 내도 담배 그 나는 너무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장래도 된다 그때 몸도 자다 나랑 두기 중단 옛날에 자다 나랑 두기 단조 옛날에 대나긴 게 담배기 나랑 신나는 세출아 대나긴 또 저로 저거 안 가지 따오 저로 다선 창도기 저 옛날에 막한게 이는 치더는 뺀 해본도 대나를 뺀 해보자 그 그러게 저로 대뒤 저거 초와듯이 냥뇽다 뇽수 삼아도 편성 초봉은 생양도 보고 탄도 산사지 된다 뺏이나 그만 자다 나랑 두는 총바다 집바 따바듯이 스천에 야 통으로 대라통에 야 지우자 라통 스마다 삽 카토모로 더 초바들 토모로 초바 토모 이제 저들 이치 놀라 따라지노 라톤 까라 라모 라모 라두 체숑세 자디 메냐 초모 까탄 까리 아중세 들려 알려다 대 알려다 난도 방다서서 방다서 다서 방다 고친 샹스세요 고친 샹 대 이 놀라 차위 고친 당서 그 당 쳐보자 난이 어서 송이 들어라 이 태 들어라 대단라 먼저 이 되는 패자 도이 칸송로 깨라 쳐보자 나지 레노 레오디 저로 그 들어라 방다 고친 당으로 그 따바 디바드 내서 저 대돌로 걸 자초 정보 여지 저로 대따바 타림을 해 버려 따라 내서 저거 저로 대 내서 저 대 로롱로 로롱 자유 장가서 뭐 랑가 고도보 된다야 대나 뱀바나 뱀바나 샥몰라 저거 샥몰라 저 디저로 디저로 따바 디바드 대게서 베데 할랭가 칸하다 지 참바 된다 그 센로 지는 페이트 두바다 지 단아 마무치 나와 용거 봐 인크 비지 센처 샤콘라 절 로그라 샤콘라 섬 하던 거 톰버려 돼 대원서 나 뭐 희난 단아 진도 샤콘라 도체 텔란 레세 지 무초 내니 레완 레세 이 라시 메사 메지 메세 샤콘라 저요 원통 메세 이치는 따라 되는 따라 뜻이 저기 좋아다 지 저거 따바 지바 그 생후 담아 듣는 거 랑큐 그거 통도 사전도
2: 다 rinne semda pe yang de yitse no ni che de yong de chamba ka te te rinne ge ja ju yin nan da sa kha yin nan da ka te te ge chwa xi lo xi tong de zu chamo de no ne ha ko yo sa de a je de yang zu ge yitse chong ba bu ji ngue ne xi na ya rinne ge ju da ke ngue ne da pe la chen bo ge le ka xin ke ji re do san do la
0: da su xi dang ge ngue zu bu ke kan ne xi de chamba xi lan zu ngue zu lo jiong da de ji zu de chamba kong zu se na qiang do ge mo se ma de pe chong ke bu ji re se do kong zu ge da san lo na lo la xi xiong ge mo 내히나 창도가 사대그 못에서는 총라 개보지 개사나 총다 창도문 님들 아침에는 여서
1: 다 총다 창도 매도 봤다 어디 딱 다성한하로 예제 나옌다 창도 다성한하로 창도 그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긴도래 창도 리멘도래서 때 아마 자다 날한테 지 담배 날한테 돌로 그만도 걸었대 좀 파츠 랑가도 걸어 논다지 인사들로 파츠 파츠 챌린지 지와 뭐 여더라 진지와도 냥디도 된다게 치르잖아 몸부지 요디 저로 그 리네데 옌다 마다 버거 저 저녁에 치르스나 여비기 수정이 리모토라 추 옌는 리네데 안도 저녁에 창도기 리네들 들러도 컬러처럼 생흉다 된 근데 창도 리나 편성소문 저절로 대다 바차 전부 좀 넣어서 옌라 마다 와게 저기 이 돈알아 다서 근데 세트나다 옌나다 유장게 되게 돌려서 창도기 이들 따들 공들 받아 레더 레침부 지인 받아 다 통자지 뭐 조롱도 양 롱크 기타나 지 들 나와지 고 노서 거도 쳐서나 그 롱스 그 반 장본다 디모다 들아 매바 이 들은 예원 들어 토와 마와 양 들도 다 양다 들 다오들로 대니 너너도 칼 창도 그 저도 초다 참아도 천토도서 마트 그 들아 희생도
0: 제라 파손 젠지 더 마운트 디서 먹을
1: 레바데 레바데 샹본도
0: 샹본데
1: 제 총데 연데 등 아마 로지 돌로 총번 여 다다 칼 반다 총서 창도는 저 등 아마 이지 드무도 이지 드 대등 엄마 강박 총박을 때는 이 진도 드드는 등아된 유랑도서는 강한총 중나 다퍼에서 처음에 힘 중나 내처에서 양도 양도서 뜻다도 뜨가 대인 걸로 저 내어들 아로 강박대 아로 강 히들 다오들 그 자다 나랑도 총박되게 될 창도 롱 논 대마 대바 사주 강살은 진 당화되다 순양도 태어도
0: 那就这样上场了。那那以前个老年，啥家这个人力个顶好的，跟那那下过。下过
1: 的了。对了，
0: 妈妈我记得，年轻时候的，那年轻时候跟当时，俺们那时候的，穿的那高筋就是过来的，那怎么，搿对对年轻个，对中对怎么，反正年轻老年轻，爷爷是爱。
1: 啊，就到到老年时再记得。
0: 对对，
1: 再记得，唱弟弟俺唱的歌，好的呢。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0: ᱛᱟᱱᱟ
1: ᱛᱟᱱᱟ ᱛᱟᱱᱟ
0: ᱛᱟᱱᱟ
1: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0: ᱛᱟᱱᱟ
1: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ᱛᱟᱱᱟ
0: ᱢᱟᱞᱟᱱᱫᱟ ᱪᱤᱢᱤ ᱟᱡᱨᱟᱜᱚ ᱛᱮ ᱛᱟᱛᱚ ᱫᱚ ᱠᱟᱞᱟ ᱛᱮᱜᱮ ᱱᱟᱣᱟᱱᱟ ᱭᱩᱥᱟ ᱪᱷᱚᱱᱟᱨᱟ ᱭᱩᱥᱟ ᱫᱚ ᱱᱟᱜᱮ ᱢᱚᱨᱮ ᱟᱜᱟ ᱟᱣ ᱨᱚᱝᱥᱚ ᱪᱷᱟᱱᱫ ᱠᱮᱡᱱᱟ ᱟᱣᱥᱟᱨᱜᱚ ᱞᱚᱪᱷᱤᱢᱯᱩᱨ ᱨᱮ ᱛᱮᱠᱚ ᱪᱟᱞᱫ
1: ngai mala pe khawa chi chi yu chu lang dong hangi me tu shawa ma rung ma sala po wa mi me tu jin ru ke ngi chong ma ya lung zang bo da ga wo mi jin zang jo wa mi zo ju se ta da yi ji tong bo ni ba na nya na sa ma la zang wa mi je de je pa da la ga la si du ki ni ma xia wa mi ni we ji ji kan si wa ba ni we tro de shi de se ji ji zeng bo chong ma la si si bi cha ten jo wa sa jo ma sa la so ye che
0: ka ye na ji lok che ka ta bo jin ro do go la lo ha je ye ju da bo ge ni na ye de la ni ji yo ba ji da yang lo chung chung ge ji ni na ye de la de zang ge da de ge na de de ha ma go sa ni na ya dang dang song ai ma la sem ren lo che chung gen de ji ge ni na ya ji se nang lo la ji so so so so ge da yi ni se ge re ji se nang lo so so so so ge sang long da chong nang da man da wa ji wen ju ge ye ze be han sang bu de ren do sa ngan zo nang ji ba la ji ne man dan zo yi de ye tong ji re ni ne ye ze de ngan zo ngan ne che ji Tanda ke pe gabu na je, ta rinne dekha ke, ma tsangwa ke pe gabu she sa yeche tere.
1: Choga, somba na ke yeche te chenna, ta pencha lo songcho sudu zuri sa sara. Tata la yeche yang, taja nyewe lo hiri le yon, yeche cho taa hong shindu. Ta ta son rong son ke menji nangke le yon na, ta son chija le yon na, putang da che
0: teke yon na,
1: nruja ka ke teke yon, tong kino.
0: Konzo ke ji, tang tang ke,
1: che
0: de, le sen jodo se
1: kore ka na,
0: yon na yang, nyam te cho taa, pe tenri zangbu che rindu. Ta yeche na nge sa na, ji halang sembo rini ke dada se go re ye de go da
1: be be yi ba da
0: ge ge ge dada ji san de sembo yan xiang ge zu lu ni xiu zai ya su su de ji song de pa ji ge den de ji da dong yan jia ji zong ji le ga chen de re
1: da de de ka bu re de de se de de zhe le dan de ji zhen de ran yan ge lu ge che de ra ge ma ra ni zhe de di bo ge nei ra ge ma ra de song de di ro ra ge ma re song ge chen nao yin ra ge ma ra ma den da yin song de den da yi den da ji ji ho sen na ᱛᱮ ᱠᱟᱵᱚᱱᱟ ᱤᱧ ᱨᱮᱥᱟ ᱛᱮᱫᱟ
0: ᱚᱜᱮᱝ ᱛᱮᱱᱮ ᱥᱚᱱ ᱭᱚᱱᱫᱮ ᱪᱟᱢᱟ ᱡᱮ ᱤᱭᱟᱹ ᱭᱟᱵᱚ ᱪᱮ ᱪᱚᱝ ᱜᱮᱱᱟ ᱡᱤᱱᱮ ᱭᱚᱫᱟ ᱫᱩᱭᱫᱟ ᱪᱟᱪᱟᱱ ᱭᱟᱱᱫᱚ ᱠᱮᱫᱟ ᱥᱚᱥᱚ ᱠᱮ ᱥᱮᱱᱠᱟᱱᱫᱟ
1: ᱡᱮ
0: ᱭᱟᱱᱫᱚ ᱡᱩᱜᱭᱚᱥᱮ
1: ᱛᱮ ᱢᱟᱪᱷᱟ ᱡᱤᱜᱟ ᱛᱟ ᱛᱚᱫ ᱠᱚᱞ ᱪᱚᱣᱟᱝᱜᱟ ᱥᱤᱪᱚᱝᱜᱟ ᱜᱮᱱᱚᱞᱟ ᱧᱚᱞ ᱜᱮᱡᱚ ᱛᱟ ᱯᱟᱭᱛᱟ ᱛᱚ ᱪᱤᱨᱮᱱᱟ ᱢᱟᱪᱷᱟ ᱨᱚᱪᱷᱟ ᱡᱚᱱᱞᱮ ᱠᱷᱟᱱᱟ ᱫᱮᱱ ᱛᱮ ᱨᱚᱝᱜᱟ ᱴᱮᱱᱥ ᱛᱮ ᱛᱟᱨᱟ ᱴᱤᱝᱥ ᱱᱟ ᱛᱮᱱ ᱠᱟᱵᱚ ᱭᱚᱥᱟᱱ ᱫᱚ ᱡᱮ ᱛᱮ ᱡᱤ ᱛᱮᱱ ᱛᱮᱱ ᱡᱚᱨ ᱛᱟᱱᱟ ᱭᱟᱱ ᱛᱮ ᱢᱟᱱᱥᱩ ᱜᱮ ᱜᱟᱵᱚ ᱡᱮᱜᱥ ᱱᱟ ᱠᱟᱢᱨᱮᱱᱟ ᱛᱮᱱᱨᱮ ᱛᱟᱯᱟᱛᱚ ᱨᱚᱞᱤᱠ ᱡᱚᱱᱥᱮ ᱛᱟ ᱠᱟᱱᱡᱮ ᱨᱮᱱᱫᱚ ᱥᱟᱜᱤᱱ ᱪᱮᱠ ᱥᱟᱱᱚ ᱪᱮᱛᱟᱱ ᱧᱚᱭᱟᱱᱟ ᱛᱚ ᱥᱚᱱᱞᱟᱥ ᱪᱮᱛᱟᱱ ᱧᱚᱭᱟ ᱛᱟ ᱛᱮ ᱨᱮᱛᱟᱞᱟ ᱛᱮᱱ ᱛᱮᱱ ᱥᱱᱟ ᱤᱭᱮᱛᱮ ᱫᱚ ᱠᱟᱨ ᱭᱚᱨᱮᱢ ᱵ
0: 당아쪽에 다다가 이체 사종 그 람북토라 근데나시 효부이나 제때 가이나 근데나시 효부이나라
1: 다 저 저서는 다 나로 총총 파일 되들 만칸게 되 만칸게 유출 참아 일 가보여라 일 가버다 내가 네네 와 참을 이 동제다 창조를 병원 주 참을 가보여라 대 쪽 되게 바차지 그래 네네 저서는 다 다오들 다 원인게 되 근데 개차들 원인게 되들 소라는 되들 총다 총총도 저 행가나 총총도 되들 저들 겐로서다 겐자된 라스바 고솔 냐도로 된다 이 정들 마탕들로 이때 마동도 마사마가 가부 제도 마사마가 등하는 사람들 나게 된다 지바다 멜로 가나다 투와다 대토바 요나 등하는 게 처럼나 로네게 넘바지레 상태네 대 맞아 그 가부 맞는 안 할 때 못하는 레즈 그때 생후도 요즘 알아 로네게 로네게 리카지리 맥이라 더와다 지 존나 대토나 되는 거랑 그처럼 날인데 근데 치히도 들에 상태도
0: 되래라 게 친사나 ta ngan zo rini ju da se ta ye

0: ཁྱི ཕྱད མམ་པ་བཅིན་ཁ་ངན་ཁེ་ན་ཡ་དེ་ཕ་ཅེ་རིན་ནི་ཇུ་ད་ཅིན་ཡིན་ཇེ་རེ་སང་དོ་ལ་ཙོམ་ཇེ་དུ་ཡང་དུ་དེ་ཁ་ཐོ་ལ་ཙོམ་པ་པོ་ཡོ་རབ་ལ་ཡི་གམ་དང་ཙོམ་ཁེ་ན་དང་ཁ་ཐོ་ནི་ཅིག་ས་ཤུ་ཡོ་ཇ་དེ་ནི་མ་རེ་ཏ་ཙོ་ཁ་རིན་ནི་ཏ་ཙོ་ཡང་དེ་ནོ་ནི་ཏ་ཡང་ཅེ་ཡོ་རགོ་ལ་ཅེ་སན་ན་ང་ཙོ་ 다들 장추대 매행이 가부 제바도 나랑을 생후지대 예바 마세 그 대기치라 매예말로 존나다 지 좀 존나대 바 마차지게 뭐 참말로 대화다 지 대나게 그 이치게 나라다 가라 장예게 메트 그 가부 제대기 사차피현의 창도 주문들 창도 그 유능 창도 그 주중 창도 매게 세냐 창도 매게 빠냐 초와도 참마도 갈라 대노 천도다 저 그 인지 미니 저 그 다트엔드 그 누 이치 이게 된 나라 또 진짜 진행 뭐 그저라 이제 양다다 대 주쿠 덴바지 그저라 대 나라 또 봤던 데 그 리네 주쪽에 돈 바 바 다다 대조 들었지 저 나중에 가게 저로 몸이 해지 되니 뭐 배도 만나 봐지래 리네 주쪽에 진짜 그런 게 연철스나 내 바디 현다 만나 봐지래 지금 매일 만나 그런 거 저로 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해도 그저라 영 자체 몸이 좀 좋은 그저라 정치도 야버지 된다 정치 찌기 유능 찌기 저러서 쳐다지 해서 거기 때는 내 바디 조치히 들어서 단다지 된다
1: 게 난지베이나 행아다 테촌저르고라
0: 니이선데
1: 예첸데지도 행아트지니라 마다 근랭가
0: 예치도 행아트지니라 테 예제다는 예치도 행아 공설하고 예치 행아 거다 때지는 행아도 조도 걸는 던주고 들고 예치도 걸는 나고 돈은 내지를 걸 태종이 발랑주 이 바인서도 걸도 걸 조도 걸 틀었으나 친용이 거다와 옛날에 대인으로 이 친용용 것도 보 옛날에 대놓으로 걸어 저든 조우지도 걸어 중단지 여기지로 대도 걸어 그 이 이기 놓으로도 걸어 거기 조우지로 해서 대도
1: 지금 파게 그때 전에는 이 그때 과리 조사하게 지금 체크다 행아 답지 제대로 잡아 어 행아 때 뭐가야 로한게 그 안에 제네 제대로 답지 그래 내 대인자도 잡아 대다 뒤니 제대로 인사하다 얘때 이제 제대로 잡아 어 뭐가야 로한게 그때 안에 파티엔 롤렌 바가 냔주 때 때 잡아 야 냔주 때다 튐바게 콜라지 냔히 님바이나 자야 콜라 데크토네 고데와 Tendek tu nih cik resa, mula nih tendek gengkel lepas nolah, sama tendek kau jari.
0: Oh, jari, tapi hiti tu kau ngan tenjeng iba tu kau mampu tuju aja marah kau ni ngan tenjeng mampu cium hi kau doa tenjeng kujuru. Tiap kali telur tu kau sama mampu tu tong kujuru ah, sama mampu tu cina cerai sana tu kau cerai sana. Yulung gin zijung tengke tu kau, cakap bateri tu nengah tu lama tuju aja marah kau, cakap cerai nengah tu ngaji tu nih tu panu nengah tu kau kau tuju marah kau, tu doa kau doa aja tenjeng. Ni nih cerai tu, nih hi. 해보지 그저로와 해보지면은 당종당종캔데기 양터도 걸 이질 따오들 그 당해보지 던져 말아 당종캔 열리게는 이질 아버지면은 당종바부터라 양커로 쳐졌으나 걸로 셀로 좋아다지 당종주기 그러스나 자동도 좋아다 던져 말아 던다지 레상 된다
1: 제라
2: 겐로자 님이 사촌나 干就接秋叶当去长了人都有啊些人空格张去着急当从爱慢了一把点存了爹难你那个桌啊顶别张去些爹慢了几难比图呢也在中把别三点个给家打路本儿绝那个爹爹到位五个破张波大了一边路一爹那是清明节都当破张波大了一样爹让大日日难都就爹 干几笔成绩很恰当，再话村本事。第一，边去争论一把当，普通家强度所录音的大呢，对村镇军队的队呢，没人的没人把都军呢，啥空些个人的大大当，没人些个辛苦家争抢的军呢个。跟罗在你们个的军呢，罗伊啥种下军呢，养大大才个这一张明白。 电脑没请伢娘当，没人家诊所，心痛个别，贪婪也硬。空个大多，初二个个个些，别家手机人里家满意等多，电脑家若样家伢娘是比。空个张去了，啥空的有点感动人为，女把也顶不上。电脑空个就在家真不怎么一本，俺做产品，三家真的很讲硬。 电个短的样，俺老在你们录音大机，没人家先看了，最快的也得先他把当。 kongga yi cai na ro Himalaya yin yi cha ye zang song qiu ji jian zhe de yi ba ji zhe kongga yang da na yang long zang bu yi qiu ye dun you zha tang ge long bu yin yang

0: 맞어, 맞어.
1: 긴로자님이사존나 간주제 초예 당히잔라 링도 요아히이 콩가 장히자기 난송아이 말라 히바데르츠나 디난히가가 조아딘비 장히히데 말란지 남비토니 예체 좀바비 센데가 끼차다 루버 유니게 디게 다위우가 포담포달라 히비 루이디 라시 치민지 도타 포담포달리 기냥데 양다 리리 난도 교디 간지비 센지히 차다 제와 쳔버시 디게 빈치 진루 히바다 포촌자 캔도소 루인더다나 뒤쳐진 전제다 뒤니 머라니 머라바도 주니 사콘예가 리니 다다다 머라예가 생코자 진차도 주니게 겐로자 니밍은의 게나 로이 사존샤지나 양다다 체크 지기자 민벌 데나 미치냐 뇽다 머레제 진수 신통괴비 탄나예이 콩기다도 초월 구글교회 베지아 소지리니자 망기 땡도 디레제 로양지아 냔저 시비 콩가 장큐라 사콘다 유디가도 롱위 뉴바게 디버시옹 데나 콩가 지자잔 지부자 마이벌 난초 참미 센지아 진디 헤자이 땡가 뛴다야 겔로자 니메로기다기 만난자 생칸라 주크다 헤디 진터바다 콩가 예체나 로 히말라야 긴 기차에 장손 큐지 전주에다 이 바지지 콩가 양다나 양롱 장부이 쇼에 된요 자탄가 롱부이 인양

0: 北京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时期里空者北京来自举动下级人
1: 남옥의 회계기 남내 년전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ཁོ་ལམ་ཐོ་དེ་དེ་ཉིན་གེ་ཅུལ་ཧ་ཙམ་ཅིན་ཡུ་པ་ནང་ཚེ་རི་གི་ཚུ་ད་ད་ཁོ་ལམ་ཐོ་ཅུང་ད་ད་ནང་ཅུང་ཆེ་བ་སོ་གི་ལེ་དུ་ཁུ་རིམ་དེན་བེ་གོ་ནེ་པེ་ཅིན་ཡུ་ཁོ་ལམ་ཐོ་ལེ་ཅུ་ཚུ་ད་ད་ཅི་ཅེ་ཡང་བེ་ཐོང་ཟོ་རུང་ངོ་གམ་ནམ་རང་ཚུ་ད་སོ་ཐུ་ཉམ་དུ་ལེ་ཅུབ་ཅུང་བ་ད་ཁ་སོ་སུ་ཡུན་རིང་པ་ན 소지 레든테 대교 코든세유 카듀베 심감다 자주기 뉴베 심주테 카듀 속종키 체줍 추규 뉴바 제보다 콜람토기 심감 내주 진지 인민 수다 리줍 중하다 유진 콜람토기 카듀베 지유 진유다 속시 내주 균도 주베 춘이라 균도 심주 시신유 콜람토기 종다르 망부식 처시 따라 빼신유 카듀 속종키 그조르 요제 배주 제대 콜람토기 종다 말하다 지두 지바다 그조르 럭주 토뇽 네버 지바다 내당라 춘진 지베 럭주 제대 제유기 제뉴 종다 지바다 콘주 탄도 콜람토 맨주 겹주 종다라 지바다 지제 양외 쿠르요 토라야 겹주 지바다 뉴버 지다라 등그 민기 케주소라 규응어 치신유 샤양 가주 속종기 말라시비 뉴슈 체줍 낭종 탱 이버디 체디 가주 속종기 체줍 탁주 뉴버다 남세 와라 튠주르 숑디 집에 뉴버 나르베 사덴토 동교시
1: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튠윤 다와숨탄 체게 로야 주여드기 냐 진삼조베 튜주티 체주주 닌기 닌공게 초주 중니토 므소 조지 유바시 푸젠타 광동 광치소 서귀키 송아강행앙 튕기타 치종냠제키 야즈변줄키 군뉴사바 귀비치신규 닌공게 초최중립배토 까당와탄둔테 푸젠 장조 동산종게 다아오타 아오자오소 냐레추거 치제카토 테마타토 냐진페 레고베고소슈 종티용게 녀주 추제추주리주 그린덴뱅아 추근에 튠데 야솔균테 레고르사베 냐진페 레튠베유바시 주다 정권전기 나란 싱크 침부티피토 상마 갸츠르 쿄베지 딜라타 유두사회 중재단제 칠로 규저와 유지세와시 갸츠 초고치회 습계인 나바티 중미타 유거와 망부식 대가를 이왕구부타 수주망부 갸츠르 쿄베 진념대배 나바티 타니선에 통유바시 지구 비유토 탄도 록드 총례기 태동 응소 총규존에 태동 초바 망부 대차디 냐레 추게 초도 콩디 태동 지구 뒤지도 배와 타 차도 최종 털람 되티 동산 기자 수 튠제 총브라르 유교로 람디 체와시 동대 냠자타 블럽 콩도 추로 광동 양창 장프로 녀주 솜노 십결 하점키 동대 잔테 로자 추 냐라 교유바시 양장장부 야포 계획인비 디웨 냐레 추가라 녀주 계절 하점키 대뷰앙 띵도 템바타 주다른 망부 증신 구린 대뱅아 주신남 냐레 추계 출람 좋은테 람나 체유바시 냐 진삼 샤괴급 추주르 십시르 섭주타 냐게 소화 버눔타 착소루바 장가르 촉드타 레다 자디 냐 수체기 요체소 주신 토키 직체 상마 뉴므지 최다 체신디 녀주 호자주 냐레 초공소 교유바시 양장 장부 냐바 양숑키 난추 냐진바르 교켄 창마 좀제 유도사회가 칠로투바르 지구치기휴 냐망부 유바타 창마 가중용회 저와 유지주바시 산리티게 감사타니회 녀주교슈 닌진이나 냐카탕부순회 칠로규바시 녀진 고축배 사골탕부로 문바체는 양장 장부 녀주 녀동하삼 추가르 칠로규타 냐진체 둔치 숨신주바시 양장 송결기 중지 순파 관태 표시 냐바츠 신비 냐티다 냐레 착지 소증규 개용 산내카토 얼기 제규바타 산내티게 경진 초도 소비타 추튜 은수 레뉴 퇴직도 피게 단디 갸주 냐레 퇴직기 제타 링도 단티 냐바츠로 템바르 용화를 람디 제교시 민가르 안츠 두짐타 레뉴 카구 친총제기 제람 시부로 콜규 말아주디 갸주 럽진테 메스르기 지제 발기 수미기 지튜 외소 문주르 총휴지 모르나휴 广西方城刚重建的起

0: shisha nyale chukara, tungda chenpo chakwa tan dun ten. Nyaru chekdo gyal hazam, rimsin chukar ne tuan di ngoting din ki chenggyu chukui cho su gyo ba shi. Fang Zhenggang cho tuan di zhen ki, cho chu songgi ta nya zinbe cha ju ngandur to begu zu di cho do jimzhu genin le tuan cho yung ne yapu zhu xin yun. Fang Zhenggang cho tuan ju yi ju zhang xun pa li liang ki, cho do jimzhu di zha genin che be chi, ngan chui tan dun chi sha nyale chukar ta, di xin ta kor ki, cho kong su ne kub ki cho do jimzhu to dam la dar che yu la, tan dun cho do gul xip chu xin sum, nian ga chi hui cho kong su dan hen, gul xip ta yu ngui su jia tu che be le tuan be di, nya zhu di zha ta, kurin den be ngang, chukar zho un che par, genin che tu hi xie jue ba shi.
1: Di ga le gu nian be be ni cu, nye jia rang zhung tun gong bu, ming ga ra ge yong su, 계급진배 방미 띠리 책동 학점다 신진진배 방미 띠리 시동 앞결 학점 준데 띠르규기 중감 고유 균등아 레소토교로 그디 당왔다 퉁궁 축두 배주 주제 토론 유된 침받다 방미 지교라 고림 된뱅아 그디 동신유 지모르 제유 안회 동림 동관추 시후총대 농림총즈 모리총대 총대수 교급 난강어신 주무탕신 상왔다 퇴삼 까르보다 춘담기 신강소기 민남기 이왕 직자도 초유 시구총대기 군진 류준기 내디리 등아 윤진 떼동옥돈 체배왕기 리우자 태태도 교받다 니루 풍소 태바 추규 까부소기 내주퇴네 산에 대가라 중감 태기 탁주 제주를 류배 내동은세 퇴부식 체유지 모르나유 류준기 안주 비미 떼동기 중감 라수 체교 고속사를 체대 원제기 대둔라와테 오장전기 중감 그라 교로바 체받다 뷰리기 조생서동다 추도류제 파마다 포주 냠도 렁중 감기 빵도 로서소 총습기 레리 다르비다한데 미디어 고유 제수 당하다 중감 라수다 총습기 뷰제 레동 만조라 버버 용어제 초숨 냠게 총유제 주유 롱아전기 차교 줍시베링 렁중 동공부 노시보다 냠도 로규기 슈류 페미디리 중감 라수 베든 리시 촉주 립게 꾸지라 따라쳐봤다. 개용수 로규기 슈류디리 라수 주지기 자규 무치 숨게 숨주 송을 리급 용하라 꾸지 쳐봤다. 롱아전지 자규 주시 베링기 라수 주지기 믹스에 랭게 자제 주구다 정중 축 세계가 리급 종유 정중 통공부 대개 통공 송종 대규 시시장 황쇼雄기 대내장 계기 초직내 로규기 슈류 페미 디르규기 중감 라수 레드나 그디 당내 속보르 종류르 용도 당하다 초현식내 튕기 디리 중감 라수 제다 시비 토담라 흉룬 개대 파츠에 땡고 타지도 제발해 중외 제부지제 제모르 나유 황쇼雄기 정중 통공부 디규기 중감 라수 레드나 모두 흉룬 개받다 튕기 디리 중감 라수 레드나 더그 토담 치쇼 제로 동와 로규기 슈류 페미 디리 중감 라소로 슝룬 잡아 방미 디리 족준라 쿄용네 꾸디 동와 방미 디리기 텐용 지교라 꾸디 교보 동아지 제대 정중 퉁공 송종다 균진 배주제라 꾸디다 제대한 중국 족종기 체도 레기 후다 배주 인시 주유
0: 디그 레군의 비원의 추 지장 항조이 시드윈 서슈디네 수 중미도베 차와 주세 걸공시 유바티 망초타 킬레기 간에 타주 체베 대주 렘부시도 유르신휴 니도니 슈쟁을 류에 다와 니파레 항조 총계를 후양去 신德 총대 내인배 袁正权 걸공티 초수 교휴 제도 국교 국주 컵실로 공 차례 낭세 코종 강키 레수베 산해 멍유 두릅제네 캉바 예바타 레수 튜장 니수 캉바 사바라 뼈 유바시 원장급대두 사제고르기 시주 투장 메바타 십전 제시 차상 명배왕키 투장 계열 댄자 주노르키 당완라키 람히 대니 로숨추 공키 내수식시 袁正权키 치동급교 급주컵시더르 남장 고수바타 치동급교 급주권을 룰룸추토 강바 지주 제휴 강바디 고르 내수망부규 치수 사제고르키 시주를 규워충배 강바의 당완라키르티 타파라 타주토 메지수유바시 제송 袁正权기 段片 내듀티 거쿠네 댄자균으로 토글 내듀칸라 규주체이바시 롱고숨주 공개 사칸 다콘 내수티 타주체군나 디카 짱바르디나 문주르 체가웨 네발투 튼주로 람수 차장식 라다르체쿠 항조 총재를 후양去 신진 협수진의 주리 选파 草草群体我这些把的行呢 디첸카키 니티니 튼주르 체구디휴 别呢，店家就努力团康尼，团康组团谈，拆团少谈，这外有些。开的团大的，你干嘛不谈？这外有呢，店家就努力团康谈，俺从新疆脱单兄弟康去，两头全部团谈，你看叔叔工作七八月，三年三多多一起谈，但是最贵的学姐送一百十。日续九月起，杭州从一日萧山区集中密度片，策划注射各工图、拆图、叠层来给为团结蓝水来到了七个组学。那天天基地谈，譬如人类与国所千百万不谈之外约片，听啊，水电那车的策划天日中用片。他在萧山区实施了土单熊团抗体工作切片，艰苦内只有叠层，故两头工作切片，对木头全没切不实。杭州崇德的萧山区新进西前协助土丹群团抗给主任宣判假期行为正当化的行呢？听你安全来团谈这外预备马赛，接着没人开工去西前谈呀这外学了，安全偏也就是聚集接送木车归拢谈呀这外学，同同人家预告的第三谈呀这外学。第二天，俺从迪卡铁塔参观两头工作前天，那天的他就期待了吃预告了，推木头追到了前边行些送去。芒措地准备土地学半天，隔空去准备开林白牌的。杭州市隔空家的你修增几趟，策划今年策划日记白牌的蓝水车站新来电台。四川习俗局的主席朱志森尼隔空出席推动中华美银牌的准备土地策划，青牛奶青牛的中华糖，芒措地配酒醋酒给听唱，青牛奶青牛的中华的热煮七八十。杭州崇德的新进习前习俗土坛兄弟看给主任宣判陈玉林提。年度卡进来准备全国谈促动谈，提醒俺从女人卡进来所当会计促动谈，力求也不是前天。他的团大级他就解决题，团大日基本难，他就解决了就是月季，我就拿学。
2: 那么确定一样的五的那种，对的偏角的跟倒着五的那头，谈的听见的三十五的呢，中央陆地的红白给听能给三九的两扎的解释。
1: 这个内功呢，被别人做。在九六年，日本的研究忙不息的七九八的日本的车间抗压没把它国大数据贴不起的罗杰就开始考虑被告诉高市早苗是忘记罗杰的让军让大来也有把它没住给跟着冲突动画的根据七八马赛日本的七十里里的等价四九的人性恩赛推动作为没住空了七六七百就弄了脱损七个月是就有这边的你的生就的七军呢可是目主的老家的通知马家不赢呢西地阶级的赢别这边的成年了女子破局热气电影小白生就的七军呢经过美国区港铁阶级的土壤的地位这个的赢别呢马家人路的这话同时有不马赛解忙目主呢属于各种七百铁军用于人送入干了各种期间国宋论金是银百元呢，小泉禁止狼去，经过美标取干了，扣接七八天的，脱损期二十九月。七九年，小泉的七当天，毛主席加了边头云人七百西的人路的杂段的，责任的责任了，南子东西不马赛，加边的中国的，火锅的也挖的这把的，南子东西的特级单元。土狗生就看的七九年。特别脱损切割不行呢，高市以组织切片四军忙不行了，目主空了七六七百出笼，硬塞退不有解决有。七军能睡眠人心的扩增，启动各种没不说的，高宋春运忙都动了，阶级的生政之水了，熊林家不说的配角，别如常的高市希望给目端所来团来他的阶动了的，目秀阶级动了所的其他的目主空的目主出去这边的这位吃还将给忙不有解决有。七军能给的目主给让军让大解决结不赢呢狼宁把他加了七八的高市希望给目主空了七六七百配角了各地动外端度你把都推动了有三七个提到了马杰不赢呢目主结给忙族人路了都是提不赢呢绝不结讲汽车就是解特级单元
0: 这个内控呢比为内区一人干嘛给几个目击在九九年二里马他就当新片本是错过他阿曼错过提醒霍尔姆子错过结束最初为脱单拉扬脱明星二里马去社会南给电视扬铁空给南巴的拉苏早晚的脱明星啦一人给讲捏出铁日早晚年的团队中明星咸阳一人给没送着西去二里真最外籍孙不如孙王喊也能塞起阿国的车送去才个追求银行就把谁一人出错的主席错别政策别人提了 一连吹作呢，新租了我国区别这种些了吹上穷有钱，这就一生真的空谈，期间是穷暗面呢，这些一连都新租起三百了，开得交起银是扣着七八十。埃及总统塞西希参加了年，埃及的阿拉曼图。俄的总统特朗普也不满马国库什纳坦突然前的这月敲开去加沙军图马上交配出去团聚前排的国际动局日本前八十帕勒斯坦伊斯兰国国内国七十九局主席年轻人克罗罗埃及省政企业局的局长坦突然前天敲你比加沙军图马上交九天出去前八十伊斯兰结束马克在居住年三大变天伊斯兰马克在居住年里边能陆续图交九千八天日本人一般当起巴蒂邦的土林滚动盘，而不哈桑阿拉塞有解决不善。日本人即便确定抵抗起人体人，但我准备在年年内，但我准备在九六年拍了以色列起，日本人都完全没把的变为看到就滚烫，滚动冲突，没行动送进西区西柱，第二头当就不烫，没亲自行动送进全面机了，美军所有解决不善。而且现在最变化的行呢？俄罗斯克坦努乔杰克的兵力满不稀奇，俄的粗谷拿出机，俄的路易潘在军队切入这些越界绝不是。那最新的兵力机，说的俄罗斯坦，俄的两支粗兵杰克，卡达尔索粗谷杰克满贵，俄的师兄了，对陆全部冲回帖，目前集团冲回不谈。杰克感谢起，俄的让三阶脱毒，马顿直接切在军队切片，给把原面帖，吹到了结果做越界，说三千不是。
1: 这个内容呢，被别人吹。俄罗斯接送部在九州人，人是被目睹参观的金囊团吸入这边囊。俄罗斯马克多年这个社会的皮尔绍马里耶夫卡达，哈尔科夫社会的科迪耶夫卡以聪明难度概念存在签约。俄罗斯马克卡松独票的克准内政部的主席的俄罗斯被海马斯秘书彭迪吉出席格林的强电国事彭迪国。小国电价的秘密能做七东西的团聚团结节多了越界就有。西多中国的心呢天天明爱怕的俄罗斯接送部开不了这边人讲话的俄罗斯超级秘密能做多了外心都脱血的队友。在九州人有人拆解崩的积极拆解部得及当地有人马给人体的俄罗斯罗斯托夫案的卡曼斯基年纪起来了结果切不得起来天呢俄罗斯马克顿所来的确定马拉公司多不得俄罗斯马克顿所来的起来开钱不起来看的土龙的龙骨肉茶不得龙骨肉茶不 S 级卡曼秘书盘的脚底具备色素盘的白酒团结奇迹有奇迹有
0: 这个雷孔那边问的去在九州年很多年时间杰克开始熟悉很多年时间三月人不断查断节目的名额中的送接两度小罗坦三月节目的送三年提开用不着天顾不着顾不着看的节目先都让月解决吧是
1: 这个那么错共产生九州年的学院不上他们拉的人际问题因理想给共产党打破责任拉着
3: 明明大时期俺就老爸了出几集
4: 明明不几集俺就六百出几级，
3: 出出的几级，俺就出出两百级。
4: 差多有别之注意，莫这一选择两百级。
3: 每几级这样是江浙切磋。
4: 扬州人的这碗里，恩济点点，扬菜西去。
3: 说出康西去，语体闽南用我去。
4: 每日看起经济也简单，推梦苦逼你。中华民族的苏州特色党、独秀特色、热安特色、建议。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Bejong Longchen Nyenchen Leikong Kamke Lhopchi Leichen
1: Bejong Longchen Nyenchen Leikong Kamke Lhopchi Leichen
2: Jachi Yusenke Namba Nga Nga Bejong Longchen Nyenchen Leikong Kanke Longchen Je Santa Chichi Leichen Ke Gengen Lozang Nima Yin Tini Choma La Chanda Chahi Dele Hir Tini Lhonde Koma Ke Nga Ta Nga Cho Cha Sanji Pa Ke Tini Ta Lada Ke Kwarti Ye Ngi Ke Nang De De Zoni Ta Lada Da Njewi Ke Toni San Zanji Kwarti Le Tini Ma Dodi Ji Sanda Shiba Tini Jire Tini Toni Teso Da Njeni Nga Cho San Yi Ke Chua Ni Ya Kwe Pari Tini Dele Nga La Tini Chua Tini Kwarti Masakin do diji, zoji tenjin. Chua tambo de kanre se de ta gongo, tono, pomo, rolo, soto, uga tenjik, teni yigit so yina, ane ladig chin bing iba yoka mese. De tatele shetanga tanga so niba mebate, nga so fundi komano hiyos. Tin de ta gongo la so bate so ladig chin bing iba mena, ladig chili yemba ka ten kanan yuk dus, bateri. Tin de ta gondor hiyori. Kanur ko laso ba teso de ladag che cha maim ba ane ten ye kanin yugre se de la ming da ming ge chachi la ane yugre is ta ming korona yu ba pe na nga so kangu gu ngo da de ni jama do ju do da po mo ju mo da wo she wi gu wo da ane ro nga ra wa ju ro da de ni ke cha go da lo ka se yin ju lo da ta teso de za wi cha ni ane ming la ju ba de le chi cha de Korang dekat ni juga cik. Tapi minggu cakap ni juga lah yang juga res. Minggu cakap ni juga. Pena, ngaco, naro not apa lencana banyak noe selendah. Nome hand apa tu note, minggu kita cakap ni cakap. Tapi ni cedor mabos selendah tu. Tapi ni kadorat apa kita naro tu dia cedor tak kadorat lah sebab minggu tu suka cakap ni cakap. Cakap ni cakap. Nanti juga re. Tapi ni yang ngaco, anar wot apa lencana wajils, wajils sebut kali. Rawa, jadi wajib cipta sendiri, jadi kali khamasong kas, kali cipta sendiri. Tiada rawa. Di kesal wajib lihat aja, mungkin cahis juga. Oda tenri yor. Ini yang baca malah tenri, ngaco nyuba ini na, mungkin cahis juga kita ni, biji ngaco mampu cini thukre. Di ini kesal, kanor kola so bate so, dia lada kita sama imba, mungkin cahis juga. Alah, yang kunjukres, dia tambah si. Tenri nyuba je ceri sendiri, ane yedo cok sendiri, ciso cok tapi tanor tu ada sanor so tu de. Ani ladik cekin ona rograng rog maris ladik cekin ona dega mudus ya tiri. Tapi lah yang aku kundi kiri. Yedo cewa selendah, yenno cewa selendah, ciso cewa selendah, ni mampu kiri. Tapi desa tu, cawi chani cianaro cokai cewa kibik. Og ciru tu dah jarang umi kasila. Nandung ke chani tu, yonzo ciacang tamjik tu ni juga. Aci tiri tu, ni ko jatung ke chani kipai ina ladik cekin tu ni jayu josu ko thotan tu cikwa cijong sini. Tanaro tu ina jaye kijis, tara kijis jare. Tene anaro oyin na adan tamegi jizi jari. Ane yenba kanaro kongo la soba teso de rang ngeng minta tege tene jinju kaayin na jinju tene tambarashi ne koro yegi pari. Tene tene jatang chani kiyegi pari na ladega jajo jo totangta jikba jichon chadi yor. Tene yenba yinza ta nda bian jina ane ladega chichi kongsu dago gondus, ladega chichi kongsu dago gondus. Ta wenja korang tene ta tengu niba nendong rabo te chani kiyegi pari na ane Tengah kaya orang macam zopar tengah mati, tan di kolang ngaco tajir, cijir. Tengah ini lo, setang kalang ngaco zosik teso tan. Tengah ini sel di kaji yedo cudo yeno cudo tapi setang kalat ladu je cekin justru yen rabuji, yen seni tenjici, ni ke kene rabuji ni siapa yen na? Tengah tos ki lo la dia rabuji apa le? Tengah ini lo, deso te ladu ke cekin konsu dos, macam deso te jutang rabuji ladu ke cekin jutang yen je yen seni. Oh, tan tenjik. Gomba yinkin ji kibayin yobari. Tendri yindiri, ta nganzo gaya ta, nika tendri ji kitoni, eni sanu ji tangji, wada tendri ji riz. Tan di chiri se diri ta, gondi, tini, lontseng nong ta, zhuwa nying kukor ji ta sahi zhobo di. Ta lontin dhik nong ta, nanyan tambo tendri di nganzo ming kukor sahi ji diri. Ta gondi ki yore, nanyan tambo di, za korong nong la, ladi ji za cik, nong la, eni, ming ka gana ta jarwa hibi ka ji, tini ming se ya, Tan dalam tni ini naya tamu tu tak tenji, tak cinduk tenji yoris. Tenje ini tu tak naya tamu tu mina, orang tu minggu korla, tak ngaco cembat tuun rawat jik tony, ini mah 我的学习电影。这把主播的刚音是呢，当不得名个绝。等你你把这吃了也是的了，啊，名个青年的看得起来是，那名个高等干部的看得起来是，对的。等你四把这青年是的了，啊，但名个新女看得起来是，一把的青年是呢，但名个一娃是，啊，名了一呢，啊，但一路一动干部的看得起来吧，啊，名个一娃过的是，我的一把是，我把的，但名的这个七把是，等你主把的，名当青年了，没知识的是。我对于这些钱把诸葛托呢啊，你明过的嘛学习？他当不得明个绝世，他明是要点诸葛呢啊，就干着急了点明个诸葛嘞是要点。他适当看了，俺说明是要点没得干着些个哦，给钱钱呢？他给钱这个再一个之前了不得啊，明钱的是。他当不了明忙不就啥子做呢？你明得说什么的节目节目做呢？你明忙不就念的这话得了点呢？你吃钱啊？你吃忙不吃得说怕接人当呢？你给钱绝巴拉是吧？啊，过郑州过去了，第一个是了，给家几句，你再一个之前了不记得，啊，你过明了不就抢着的？第一个是当干了明白呢，啊，给家没事情，明白呢，给家没事情。第一个是给家几人算半年，他明的啊，还讲给他搞钱不抢的。第一个是明的呀，接到个过盘算初步，啊，明退场不，啊，等你要把人呢，啊，你得了对比个给家怎样，得到个他盘算初步进的几呢？啊，你跌倒不给下这个绝佳的短寸吧？个恰恰这样，还讲个切不进。绝佳的结账的恰恰切不进寸银呢？第一寸就明的就哪哪这样不是说吧？就给。等等，人家明确这不是说吧？人呢？啊，你给下这个绝佳的短寸比个恰恰样切个月啊，你绝佳的短寸比个女版样切个月。等人家他明是样的那个，还讲给切不进差的月。但我呢，他等这个明是样的，这不就个吉祥那不得干的起来是吧？人呢？但你得了。啊，没得变迁跟这边找别个，没个存下是呀，这个难了。啊，你个卡西布先送下来，赶紧送下来也是呢。这点道理讲不赢，一个你把这边呢，你那热顿这边你热死呀。哦，这点道理讲不赢是呢，他都别了哇。哦，等这些都道理都差哇，都穷穷。等于的，等这忙不的，念的出错把了带你；等这忙不的，念的你把了带你。啊，你别说个钱了是呢，啊，你如热吧，讲不。아니 가서 미기 태가 되고 런전 타바 미기 태가 더 톤트 비기 된 적이다. 아, 주라바데서 차용 그래서야. 첫째 차외 그 던체데서 마보 초바라 때니 타말로 치르잖아. 아니 아, 가서 미기 톤드 예비가 아니 곰바라바. 던데 차근도 루스 더베리. 다 대관에서나 이게 뉘버 쳐바나 민을 잡던 저번 주세니. 다 들 던체 나긴지 아, 민지 닌지 쪼기 집이가 깨지 당 이게 장바여로와 이게 장바한테는 마보지 니사 니이지 마보지 니한테 치 초바 치 니바라 치나 아니 민을 하던 저 반지였어 대라 때니 아니 공부라바 난기지 아니 주자가 된지 못된 비겠더니 아 민세야 되다 군진도 그래서야 대응디서로 니가 너는 들세야 되게 아 아니 이게 생겨요 공부세야 되게 민 생겨요 들 마보지 니바라 때니 공부 저바 난기지 이게 마보지 초바 니바라 때니 아니 민도 그래서야 빼다 대지 좀 들으리 다 전쟁이 봐 인자 아니 미기 제데 다 도도 처리 바리 있어 아니 미기 제데 다 얘기시 어 전쟁이 딜어 아 드니 얘기 다 미드니도 아니 고 진직은 제안 하고 차디어 어 얘기 때 미기 제다 미데 얘기 때 좀 뭐 진디비 진디다 데이들 다 낸 전쟁 지라 때니 어 낸 전쟁 지라 때니 아 아니 아 템스 선보다 다 땅주고 짜고 놓아야 다 간디 순요리 있잖아 얘기 콩이 미용데 민그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때 말시스 어 이게 코니 미우데서 됐다 이게 마보지 쯤니 아니 디 코니다 민세야 되신 그레스 아니 미 마보지 뒤바텔라 되니 아니 된지 쳐버던 비 치 저 그레스 아니 치기 되고 계좌기 제발아서 받더니 아니 된지마 된게 그레스야 된들다 단주 그 짜가 친들아야 양지 트비도지 그 마 간에서 메모는 마 고만 제용 비까잖아 아니 진주 쯔보 마이구나 된주 뭐 짠된 비 민다 된주 쳐버는 된비 측다 된된 비 나가 줘봐 예멘데 이게 코니 미용히 미가 코니 치슈니 치게 되나 된비 소세니 아 템 선보자고 공수 비게 단주 짜대 아 아니 제가 제 야바 따버로 순이 아 아니 이게 직장바 대소대 민주 비 짓자 마도 대소 그 된주 뭐 짜니 된 되게요 말해 된들 이게 직장바 그 된된 비 니바 매바데 아 아니 나서다 배 강제 바지더니 다 다직 나야가 놓고 아야 토모마에 막 내동라 보지 차대 봐. 대인들 다 민

0: 아니 양 협치 긴줄라 양 이게 옌다 디네 내답 세다 늘기 비기 민 이게 옌디 비기 민데서 그 양 라랑 다이 그 아니 된데 저래서 그 된데 좀 못해 아니 곧 땡겨 디디서 내답은 전이네 이게 이래 그 아니 직진 직접 비기 민 다 되면 직진이 사양나 니 인치 직진이 사니 인치 디비기다 미모 보여 배나 락바 답은 선바이나 락아야 락바 선바이나 Laga yelah yelah jinju, mingi lada jinju, gari. Pai yelah mingi pata jinju gari. Mingi chati yore. Tini kangba. Ra kata kanga yi kangba yelah. Mingi ka. Tini ngochin ra. Tini jinju nga. Pata apana sa yelah mingi pata jinju ata. Tini cishin nying chapa. Tini ngo da. Ta yin chando wa da. Chando wa hibi ke dandaka. Chando ju mati ji tuyanyi ngo zam tengyo rwa. Chando wa sa yung tisa. で、だからですね、あ、ちちんすむし。ちゃ。どわ。ちちんすむし。ちちんたんぼこのな、みぎちゃぎじじんじゅば。あ、いげにんでばし。あ、てね、ちちんにばんどだばのつまにな、にんじゅま、みぎた、じんじゅあ、やん、なろし。あ、いげいげちゃばし。ちゃんとわひびかすら、みぎわ、じんじゅある。え、てね、いげにくちゃばし。わ、てんでずら、ちゃんとわだべな、ちちん、あ、すむし。てね、共産党だ。 但你说大部分人说嘛，你呢？你吃生个这边个美食，啊，对不对？就是吃多啊，去这边扎这个，啊，吃多就没就我咱们点个。但你看啊，他松针干部是哪的？啊，扎顿吃鸡是哪的？啊，米子鱼肉是哪的？打这鱼巴是，罗鸡肉巴是哪的？但你大部分人说嘛，你呢？你说的他吃些野的，啊，吃些野的，啊，对你美食，松针干部去比个是松，吃些鸡。
1: 在在在，咱们自己去，不自己去了啊！听着，自己也个这边个美食，听着，扎顿吃鸡是啊，民国把猪拉萨巴达，听着个自己也个这边个，听着，人家啊，刚才说的美容达，哦，那些准备王婆达，中华茫茫先生夹克达，但那大半年呢，他自己忙不人多，干那三位美容，所以的自己煮，那些准备王婆达半年呢，自己煮，中华茫茫先生叫克达半年自己接达。 哦，听着了，他，啊，第二家他妈妈在那忙不有的，哦，听着了，他那时候怎么样？个明察的，听着了，他，多少呢？他多多也是一直吃的，是的了，他，明是啊，对，啊，他一个二三二一千多呢，他七千几，原来七千二三一二九六十八，七千刚刚忘记，真的，啊，他天天我这边给，他这个站起来，他明是了，是的，听着了，明个在于吃个中招不，就吃中招不，吃的是的了，他一个讲话的说的，他。
2: 明天你就终于具备这些东西啊！给他，一个讲话的说的，明个把他接的，明个觉得他对的，难道觉得他明个就是过的？
3: 根据采访门的听见的，老板前面小菊接近的，接着采访级别龙听的，先跟采访男了，隔顿下，接着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些中间切就近。
1: 大家可以别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新总部。今天你把的吃的是哪？民国啊，我固定的部队。但民国固定的也用的了啊，用着了，感觉就也是哪？一个他妈的，你等于我等于给炸掉了，民生的也是有。但个人个，一个他妈的，你等于我怎么等于炸死你？怎么着的？也也肯有的。但是小当个的，小当个民呢？一个他妈的，你等于我等于给炸。
0: 那你就明白个意思，但你到那话去，啊，我从江西山下边的更加江西个，刚才说的是张局是啊，这个弄了，天就我从不能把握，是呢，我明天去用个是天就我从不能把握，是啊，你当，我的一个，他们的天就我对比个炸了，明白了意思啊，啊，但你就你就不晓得我的几把了，但多多些个呢，啊，明白啊，对了，恰恰刚才唱过更多是的了，这，一个他们的天就我在对比炸是那个一个他们的是啊的。 他们个啊，等于七七当不是，民呢一个几江巴个民，早晚人的啊，等于啊，写句话嘛嘞，现在的民呢，满太阳一个二三二一七六个是，他们还把这个他念的念写了哇，现在的民个只差个钱的些呢，一个他们的把的啊，国恰恰当不了不起，啊，一个几江巴个国，等等民把的，现在的那个工作，先把南京的三级申请工弄了，一个江巴的做了，他等等把几江有嘛嘞是，别呢，三万三级就卡打不得个呀。 我天天那个端嘛嘞，是吧？那三万三级就卡一笔，就卡这个，啊，你三万三级就卡就等于我都点个。
1: 但文章各地域个就看起不得了啊！你一个讲嘛满意不得了，进入啊越不是，听得对一个讲嘛满意。我那看起吧个名的个之前个就刚来生的，但看起比个名的就粗巴的，我一个人错掉了，名看的进入啊人错掉了，听得这就粗巴个弄了越比个啊看的啊打不得说的一个热热吧，听得个满意。人家等你去年的女比个粗巴看是呀，这个等于我等个的名声。Tini pecha gina mik tabanan tsuen bayi na, maa kiko maki yi mii kibiki jandala tsuen bayi na, nda tabayi gina ko, nda ju tsupa gano la, tini mii kio maa, jinju ka, yang, gaga, sun tsu deyarwa. Tini nda ko tsupa nalu yubi ka, yige rirawa teso ko, ten tenga maare. Maa da ka da o riri ka, ten tenga maare, teso yige changba si, mii chiji ka jish. Yonja teso nyandu tsu nubi ka tsupa, mik siya jandaga, teni ngoo tenga yor. Nga tsu cheri zada, ani, zhūk lā sōpā āni tōmbar shēbī tō mīk sēyā tēchī tēnjī ngō tē dāndagā tēngi wēr ōyā, tēnjī yīpā yīnzā yīgē tōmān dīgī wūgurēs ō yīgē tōmān dīgī wūgurēs tī yīnā mīngi tāmbō tē yīgē tōmān dīnī sēlēs ō nā yīgē tōmān dīpā cāñjī ndrīgī wār gā ndrīgī wā mārēs ndrīgī wā mārēs kō nīpā chikir jinsa chere zina yige tuman diba zanji ko mucho pa ngipa tu teni ngo tengi sa gibi jinsa chere zina pe na yige tuman diba le sa ka ra san cichin chigi nong nyan di ya ya pa yina sa ka ra yige tuman didi ri yige sun didi yore ke mejan duk yi kano ri jie tu yang yo ma re duk tenyan tengi ma re teni wa naro wo sa gi wii tabo nanzo pe yige nong wa naro wo sa gi wii tabo nanzo mi gi wa re jinju sa re yang oda ne ba re yige sun diba re yige tuman diba re jide wenja yige tuman diba re de wenja doku tenyo kanyo tenma re doku ten kanyo nasu peke ngon tenma re ten ko mi marwa teni pecha gina zhob tabo saka da gaya da jana ra zho paasa ki zhob tabo lan tsuenpa yinjina tala mi ji gandu ngochen sandu ndochen yatandu jinju bandu yanju sandu takala yang odan tenpa re yige trung diba re yige trung diba cichen chikano la yige trung diba re de wenja yige tuman diba zan chike doku mi mar jinsa chere zhob se an daga peke gano tenji ngoo kaha tenga maari tenze yinpa yinza yige teman diba zanyi mocho wa chachin yinpa de chere zina tenji ngoo tenga kundus tenji ngoo tenga kureza tenze sima chere zina ta tenji ngoo tenga bika chen yinga zina dha yinga kureza anda nga su nga gano ma juwe bika dha yinga kureza na hi ka nyenji we pinga na jo ka nyenji ka dha yinga kureza mii sa kilita dha tenze yige mabu nyandun dine tenji ngoo tenga bika dha tenze ji yin sumpa yinza ta tena mii sa kureza tenze yinza ta nganzo gondi yeba nangye tene ko yinji minji yige mambu ndi baatang tenji ngoten baatang ten nahi ki nyeja jibi jayangiri ta o na nganzo tinsang la ta yige ki yizu gondong la jibi mintari yora pecha ya na nyima selen naro ani mii selen naro tenji ka nyaki ki nyo maa tabi tenji ki chere zine yige ki yizu jitini tete nganzo nyima ji mii segiro wa ta te tabi yinji na chere zine yizu zi jiba minti ātā mī tēnyi jī kōr, tēnyi kōr zūk tōni, yīzūk tōni kōr cēn pā cān rī mā tō lī yīgē kī tōni jībī kī nyāk kī nyō mā tā pī kī tē tā mī ngī nī pā mā rī jīnsā chī rī sā na mī ngī kō tēngi nō lā yīgē tā mā tī nī tēnyi ngō cā tēnyi pī kī dā sā yor wā tē tā yīgē kī zū shī tā dā mā rī wā tā kā kī nō rī nyumā kī jībī kā sā lā tā yīnī tē mī rī sā tēnyi yīn dī lā tā tēnyi kī kōwā kī ngī tō sō pī tō lā tā ngā sō pē chā kī nā mē sō chā kī nō rī mē kī jībī kī mī tā pā rī cēn pā yīn nā tala mi yu ma, jin yu a, yang, ng, e, tesun tsun dupi jate la teni, me hibi ki jate la teni, ane ma hiki ten ko wiki senche tenri ji ji tenji ngote ta, me hibi ki mintake ta tengi yor, ote mi yinze gyor. Ma to le, ma ki ki me se ni ko trigya piki yige te, mi ma re. Yang na, me se ya pa tasa ke, ma hiki ten ko wako, gomba to la pa la soba denke ji senche koron te, ane mi ma re, me hibi mi ma re. ko chere sena me hibi mi de tasa ke dair, tasa ke yir. Ma hi tenko yu ke senje te, me se ya ke mi de tasa ke yir. Ani tela chere se dile me hibi jato ke pataya kere. Tiwi tisela, mi ngoma de chere sena me hibi jubi ke jato yinze kere. Tiwi tisela, yige temani ni tenji ngoza ni peke jase ya te, zonro po chire. Ta ten nangye peche na sa, che, me, lung selenda. Ani nanka selenda, nyima selenda, tucha selenda, kapar selenda. Lole la sopa. Ta teso te ma jue yonbi ka je jat yor wa. Da jat tege, ane ronron soso tasa ke dagi ke chu te je ta ngo to tengi yor. Tende yinba tela teni, tene ta ming se yon di lo,
0: 이게 마보지 년도 좀 뒤니 아니 대규 모지 때문에 던지게 다 잡지라 치치 쓴다니 오 던지게 다 잡지라 아니 미세기요리에서 단도 처리세 될다 드링크 손든디고 놓는 희지가 나네 저도 대인 대인들 다 드링크 손든디고 놓는 거 저거 저 강희여잖아 다 민규 간지지 봐 민규도 자유 창이 해봐이나 아니 이게 레레와 대소대 처리잖아 민규레스 이게 대 민규레스 이게 권이 미용 힘수만 아니 근데 님바도 처리세 될다 대답이 이게 뭐 뉘비겠다 민대진 천이 야나 고대는 간지지 자스나 다 이게 더만님이 대뉴 모든비도 자 오다 들리지라 아니 미세레스 디니 밍게 체니텔라 아 인지 미지 코 서선 총기 봐 지 이게 더만 되기 봐 니 대니 뭐 된기 봐 서 다인기 봐 오야다 들리게 치르잖아 고 자신 쓰는다 보지 여바 들리지라 땅가서 미세레스 아리 오다 때 치르잖아 드링크 아 다까베그 아 난데데 오다 들리지 다 드링크 혼정 난데 단전인가 저 좋아 아 가기지 아니 아 그리지니 아니 좋아 담보데 간레에서 봐이나 아 드니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까카 강아 라서 바게 사지 짱바 대수고 놓으라 아 아니 대주 모든 비기더니 이게 요가 메스 이게 요가 메스 요나 요비 진짜지 맨나 메비 진짜지 단도나 사지 이게 짱바 대수고 놓으라 대주 모든 비 요가 메스 배나 카다 냐다 대수고 대주 모든 거 메스 대체를 세들 아 아니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근데 좋아 님바 대체를 세들 어 닝 히바테지 아니 쥐카레스 테네 스마트 체레세디라 밍 고덴 야비카슬라스 밍 고덴 야비카슬라 아 민치 데 아 이게 더만디니 덴주 모템비가 자세여와 딘데데 이게 더만디니 덴주 모템비가 자세야 데 밍 덴주 모템에서여와 덴주 모템도 간데지레스 간데지라 덴주 모템에서레스 덴주 모템에서레스 단더선데 체레세디라 아 아니 데링 까베제다 아 추자가 난데단 데비크
2: 三亿抓三亿我的手过了从那个三亿就拿入去我的那扎起的了年轻的总之党谢谢当年江苏平措党直索大主意周南措大亚木

야 아푸세르부테르고 보 타보예 코시고리야 카파발라예보 아보예 룬테리야 아솜샹발라예보 코 아보야달룬테리야 정곰비자르예보 아보예 시디나야 알론잠랭나시보 타보코예 카요라야 능알랑곰비예보 아포 야 큐메테야 아톰비메슈보 코 아포니다마뇽미야 능알라다야보 아포예 세베테야 코칸도조예슈보 니 아포코예 파뇽미야 나메테돈케사알보 아포야 타샤시야 항상 아도수위보 코 아포야 다셴반다야 토탈라제비에보 아포야 셴반다야 아토츠돈데비보 코 아포야 넬라반다야 탈라본데비에보 아포예 라반다야 아멘라보 케사나 도 아보예 코자르보세야 까쿠다 쿠아보 아보예 라리구야 아나케 루팔마보 코 아보예 넬랑라라야 담나라보 아보예 두브리야 아그슈카르분드브보 코 아보양단즈므리야 호나보샤나네 아보예 추타자랴 아무갈라드르조보 코 아보예 띠야레마야 추무구슨부보 아보예 토바카야 아템두로듀보 코 아보예 투히바나야 세마투로도보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주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

자제 시타르윙 년켄저 조고나바 다다 체치니 얘기 만드나 베중 롱팅 년틴리 콩 콩케 롱팅저 조리 로그 제송 히베 레센터레 레센 디 농도 베치 점중 자키 데미 녜나 동 후좀 메담 키비 레케 망트저 르니소 농든 표송 소포 트레디시에 동 시미니비 넘바츠 레센더 잡쇼르 동 토크르 농지로 와히야

체리 기디 동지미 라바르토 네발라리 갸둥나 주포 뉴지유 비나 왕자이 냠바다 드제 말라가 더뷰니 포뇨 예비 네비 갸 동지미 옌 차히 토아다 니네 윤케 네비자 갸 망부 투메니디 갸 투나 님파치 게다 던조마시 님파체 메뇽비 난조 텐시 겐겐치 군창다 샹빈 야나 서창 뇽자도나 자카소힌 차자상와다 뒤당가 기친조와 신도와 휴시바기지 빈유 왠자두진 창망부동암 라바르토 아라카보 망부도나 내예 문용와히 튼시 차이 차히토위 긴근치 디탄라 뇌지 차킨소그유 시당시나 긴근난지 니지 도티치 차춘진 님부 시그바당 니지 차케 나리 기지메 차망본두비 장유당 체니마솔라 디위 춘지시그 나라당 나세 중자세나 긴근지 디탄라 빈토유발리 뇌바미 왠자 기니사크 니포비 미 나자 디니사지미 Nine dang, hia jaba yun kin chi jang, nga si nyungza sa gui ba ji yin. Zhou nam cho, gong si ba di na, jia jang su tong jia ka ji dan zhi yi, di dang gu di shi.

Sengke Chobo Namba Kung Kamsang. Tata Chichi Sengko Tsukpe Lengtsin Dene, Pejo Lungchin Nyingchin Lekong, Kamke Lungchin Ki, Nga Tang Nge Dupe Shulam Shibe Lengtsin Dere. Delingke Lengtsin Na Dengri Shibe Kundru Nen, Pejo Zomba Po Chang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b Kongme Lorang Ngapju Na, Pejo Shiga Zero Kuchungshi. Shiga Zero Saku, Gyu Loja Tang, Pejo Lopchin Chine,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샬리나 젤로 치톤 구자 자주 자지 로니즈 좀리 사좀타 이규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출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소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메리 좀리 사좀치 따초 자가양 동료휴 데링 Pejong Lungchin Nyingchin Lekun Kamke Lungchin Chi Nga Tang Nge Dupe Shulam Shibe Lengtsin Na Jekab Chi Rinpa Tangpo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i Tsoma Pejia Yiri Nyi Chi Zomba Po Jayong Changyong Meri Zomri Satsum Chi Tacho Chaga Top Nyong Keng Gen Pinso Chashi La Denshi Che De Kong Tomar Lopchan Rinpa Ni Rimshin Zomri Satsum Tang Chapshung Zomri Satsum Chi Lampur Shukbe Leu Li Lopling Gatsa Nang Ke Shidu Chi Tsoa Tang 나서 달라 밥 주제 좀 더 사전 꽃이 모차 담주

0: kor juju yinbi che ji senpara gasi ju.
1: Ngare ngone xe na chunju ne zumri la ta gabu yu. Didi ne zumri ki to me doshi di horba. Tengze ganzu jangya da ganga jikso su gabu chi ya da daya di di tangi zumri xe ji resha. Di kuju yu hasu kumarwa. Tanda dati dhamba en tingde sire dhunga. Ene tingre ngone xe ne ta ganzu lupzen khagubri lupzen naga menda yorba. Naga menda ganzu ta gaza zomge ta tingye yige lamne xe ne ene ganzu zumri lo ya ye inere fuyi inere ta talam inere ba. Ozinde che che nyema ganzu titi dhamba yingi zita yomarwa ozitan ye ite fuyi ra ba. Otiri ta sungde ne ziri nangdo ra ba. Nyema ta labda chungye gala. Tiptane ganga gaburu chigduwa, nante ziri riki lupzen tigela du cheche gaburu chiyo. A ngare ta tanda duksi soso yaa genla leche, en samudan du zamba. Ngaro chunju nega, ene yigi nyi gyayi inari, puyi inari, nijagi dintela, ta daya, ta tangneche ya, di gabu shibduwa. Ene ta tanda duksi chirde chigdu zamba, loya kyun kala kazam, ta jibu na shoyku gamdiriba la loja. Ale bedi zumri zile gadaari che. Bedi ziri ziye nye shasha. Shasha. Ola ho zaga ho mori lupti ne ngayi bedi ziri juni juusin kumye. O di che che. Ta tinte ka ne jita ne mori lupti le na lamsa tinte lamsa nga juu masimde che kumarwa. Ta tanda sanu da dita pa ngre tinte zumri kora gadaari che che. E tinte si shaa tunga de. Ansi tiki shaa che. E tinte si jengze tinte yu dita pa mi lupta na lo ne. Shuiche, o inde chigoyo. Da ngansu titi da tishaagi dinte maare. Titi ngansu dinte lopchongi korpo jibu dinte yo maare, tishi ya tobi dinte yo maarwa. Lupte naga ganga nga yago chabi, na pechi nga zumri dhe yang chukde shibu tingu maare. Riba, da te hindi dhaba, jingne ta dimi shenja jire, jingne ta sosu kheche ne che na jangdaan diya, beti dinte chungbo yasa. Da, nga chunju ne bezi chile le shuksa, shatati kasha de shena, chunju ne chile le shukyo yin de rezo. Yang di de enzi di tepti sha, enzi lup zengi barin di gante sha, e di ke kakar wala bezi de, ya ki la pepti, ya tozi naro tuk chung, ya kuki naro chung, ya enzi daga se, u daga se, taki yang mi chingi de yorwa, chingi de, ya di she she sigiri. E shuko nga bezi, kyo dungi lup zha le du zamta, ki yang ki nga, tuku nangri, tati beti kora gyuna angsi kora maari samsa kungu yobda. O gongcha nga tinte tene le khe sing maari. Surtu piyu shaache te tene le khe mewe sada. Ta chukri, kancha gelaa thonay le thonma chu tonta naade o tu piyri. E nge lantyo cheche kishegi ya tinte chega chigro, ya gozo xe xe kya utegri. O ta chuk cheche nga chungtu ne tabi kancha zumri de gabwe shibu yotele tu cheche yongbin tele sha. Ta labda chun thotu zamba, ane zumri tibri. Ta jiju nganto ya zum... zumri ta tisha mnengshi maare, tisha ganto zumri tinye shibchor baaya. Ta duksi michi yongne shenda nyungnyo re te, lenele ganto nyema za turna, ta mangu shibchabre. Ata sheda nye shaare, ka yutze sheda kisya sinyabia, o, ta ti yagachirwa, thalkiya chungurwa. Ta ganto yongne shenda peti zumri, sosyo zumri peti yingna la parkyo la goyo tumda, enda shibga chumja, aabo hangsangya re, enda tui tumya jitang yangyo la miyo ma re. Ti shanyi yegi la goyo tumni, dung tumna da lak paru tu, dinda tui tip jitang dung, enda zi hangsang goya inda rwa, dinda jitang goya yo ma re. E dinda de peji samhebyo uchi re, ti sha nengshi inda ma re, o dinda mungu inda ma re. Eni, nga inda chenyung, thangma jiki, pyojo nyiri sakwa la, eni ngangzo, yeyi gende zomzide tonyunga zumri barma jorwa tisha zino zumri barma yimata titi haku marwa zumri barma kante yi sago khaze li jik dungu yume tita gyu khoro yoma titi haku marwa buurwa o dinte kengze nge dinte si pyojo nyiri sakpa ne ngasu daya mangshu jirwa o daya mangshu jindu zomba dinte tanyunga o dinte tanyunga e di kala ene kengze dila lola bakpe re ta xinu lu zhungu gangi dinte zom dinte dinte thong dita sosa soa za nyebu shibuja lo, sosa jarbu shibuja lo, nge dinte thong bada dinte thong ni ta dinte ganda gandu zom che na gandu tenche goeba zom rwa jiji jebe zom dinte che che tenche goeba sikirwa o dinte che che o dinte maang che dide misa le sa che e labda jeje ma misa le sa jeje ma chebre ene jangwa jingna lo chuju lo chebre ene gyuncho che che ene dite kechi che lo chebre sinye inde tanda dinte tene jibuka jubje rwa jiji labda soa mada shiraki jido yusuyo marwa dinte ki nangdoye dinte thong dunga nge peji thong dunga tanda dinte ta lo diwa jibju jaran dhudi dhamma sheya min dunga sheya min dunga o dinte si thong e ngare dinte si chi nyu e dinte yeyi ne chi yigil gugu re 지금이 그걸 어다 디네든데 심장에 떠그링그레 체제 딘데 먹고 떠그이 바리 제 딘데 먹고 때 디제 안절 티저 디제 깨다 집절 려니 슈누스냐 저 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지절에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바디 디가 둘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 디자 지는 네 말이 그래서 좀리 주고 말자 이래 좀리 지는 시부열에 어다 딩 알아라 강요 체제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먹게 다르간치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뒤뒤 내가 슈타더래 다지로 거니 등고용 봐요 담지로 데리 봐요 데티 다용 거가 다디죠 다그래 어디다 뒤뒤 가서 시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때 슈마고 할 때 거리 老爷子老妹妹刚才提的那些解决家长的这些学老力是吧老人家现在几乎学着老完了家庭一天天大呀要了我今天姐姐都是我那个媳妇大牛我今天姐姐俺那今天爹对咱们咱个人他啥卵用呀了呃总理来干的总理给今天这些这家呀媳妇的变造中下的你那老这么远吧没些俺这么提的今天乐不起的话我今天姐姐 要是去啥的，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 Jarpan 코멘트 所以都是年纪的<音>
2: 디데바지
1: Zumri sartuen chebra sartuen chizama ta ti ti ngan tu tom babo chapila inere lundu benjo la inere konzo tom mongu ji dina la pe na ba ti ta ti shi be ya she me ge ke ba din ja tum li din ja mongu te na so o ti ja che che ra ba tu de de pak ja sa phyu de de zu yu me ta du le leng ga o ta zo ya mo ge ri ta ji ne te bra an te so ga ko shu ga ti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이럽 랑게 좀게 루디 차상여래 다 낭데 서블리 맞아 티다가가 디를 개여 말이 어제 가서 디가도 될래도 잡아 다 팅럽 그 좀디 캡이 쉬고 좀을 루러 개주네 아등에 쉬야 나 좀 우리가 지인배 간디 봐 다 덜게 치셔 간래 그래 좀 우리를 믿은 게 에 도나지 어 지냐만 거 떠냐만 거 어 어 지대지 그거라 애가 살로 주변 강래도 와 어디 아미지 살로나 뒤럽 됐지 부지 좋아요 와 어디대지를 리에브 와 어 땅 안 돼서 때이나 다 배지 뒤에 숨디다 저서 윤경년양 가지요리
2: 저한테 딩원데 야 걔라도 진짜 수상도 근데 지통요 유디 나로라 대송도 걔라기 다 니마 그룹 대주 나로라니 치기 메신에 달로도 서로하게 아 되게 참말로 아니 좀이라 가신 유저 장자리도 서로 아 근데 걔라 지랑 거네 순내레 갑도 가신 유엽다 아니 가신디 단답도 아니 뒤엔 장자 쇼요 서로하게
1: 나리
2: 같이 단다 건을 걔라 걔랑 숨이야다 타라르시
1: 나리
2: 걔라게 단답도 뒤엔 장자다 좀비 잠바르로아게 아바도 걔라게 아니지 좀리 멤버게 양간조 첩슝에 좀난 거로
1: 나리
2: 되게라 양 첩슝대야 그들으시 고좀 나게
1: 다 첩슝디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고소리 자진아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겨주네 제 이내 유럽 국주디 봐 다나 단다에리 담주대가 통제디 자게네 아니 다르포시부 중재 안다 중요한 연재레고기 연재로 사천자로 봐 어따 디토라 당고 챔베이스의 조시마오의 토마트를 봐. 어 토마트제 디가자 접수운 통제지 당고 근제스레스는 남바디 유델루블링기 담제대가 챔게기 랍자기 접신고미야기 이제 남바지레도 봐. 다간제 회계디래. 다간제 전제디체제 다간제 진행이나 다간게 진도여데 이안 디네레 야구로 진행이도 갈라면 근데 근데
2: 진행했어.
1: 올라서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가블라 셴바르 진짜 넘버 텍스 텍스 충분히 야 잡아 진짜 두 쳐버려 돼. 차 용수 상에 어 담배 들어가게 에 이제 자기 용수 두자 가가 참 유해버 진짜 유리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리. 아니 슈구제 우주 거지 로랑 간데 들어갈 계제 에 렌저 열어봐. 들어갈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기 담주 제가 통제기 전도 안당부터 니엘베 니엘티 잡아 애니가 지지 주로 리제렌서 리사 리제렌서 리사 애니네 지지 종용라 애니 지제 스타도 담체 종용게 진데 전도 니기 인스 애간게 데 가서 담자 두에 세자 담리 지지 아주 니네 사과 땡그러 봐 나도 마 담체 지 잡아 지용이 용요래 동아 애가 이게 리 애가 두 스템도 지냐 인지 잡아 애네 지지 애가 티러지 그동안 어 진짜 지루하지 중요한년들하고 로다리 시대가 여태래 소세이 이내래 집 두배 빙점이 동안 애래도 제제 애래 어제래 어제제 애 사고 직접 두두 잠바 뉴욕샵으로 팀에서 이제 그랑미 운에 이제 다야 디네 다 뒤에 키스 그동안 애래 시고 그랑에도 시베티로 와 제버진 뒤잡아 자 디네 너 맞아 봐제 어두 스티비 에서 뒤에 뒤에 가려서나 난주 막바 롭자 치마 레스니지 TV 어두 제제 담비대가 통대죠 어두 시직제 디네 레 네마니니에 미스니지 양직 TV 어디 애니제네 지기한테 거르담리 거르담리 접순티제 아니게 당고자가 바고낭링메 사절 어디 티제 게두데라다 미마라 두데라기 날게가지 앵에 코란로 코란예베 시우춘 엔디데 쳇브리 그제 베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나 슈닝 버튼도 재미 단자 진짜 시식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방안도 뒤야 망고지 애니 장정종게 저의 내가 미제 샴디슈야 안 저의 가리네레 디가 두기 내게 띠네 저러와 어디를 람디슈제 두스 지거래 에 전조 가가 두스 디도나라 뉴바 쳔부터 펜뉴 쳔부터 뒤다바 나도 뒤냥아라 다 저서 그디 힙 두부도가 저서 제베 내가 제 님부 총벌바 어딘데 쓰레샤 비자나 라발라고 뭐지 디가요와 르세라고라고 뭐지 디게 가가 직 티브리 어두 제자 다 슈제딘데레샤 칼사 나 토마 주야 칼사 두블리랑라 슈버리 슈가 나라 세년 망세 되년디 샤마다브리샤 지네 안데 나도 처음에지 다 그걸 잡고 싶으리 처음에 두부터부터 빠뜨 간게하고 그래 자라 배다 쳐 그래 어디데 제제 다 데블로르 두블리 지네 어 지다 하고 그 말에 그 미가게 신기 말에 되래 자 대사 다 미가게 리네 네제디에 토르 싶으 침발이 다 간게 점녀기 접로를 숨녀 주여바디 하고 동안
1: 잡초민네
0: 잡초민네 디어 디여베 수임메디 가라칸자 하고 그래 다 제네레 제네레 메테네레 다서서디 제버제 소소메제 닝보여나 다디 카리네 차르바 어딘데스 제제 어두스레
2: 대야 장율 개바 이양시 서바능시 겐푼조 자시라지 Chimbawe Benjong Zam Zubeji, Longo Dun Laji, Tuzu Peshi Ni Zambi, Rinne Lukzong, Shomo Langmin Dabru Ni Shuzo Yiba, Musu Batu Shuyu. Yingzhu Bum Zhi La Zam Yuebi, Rinne Lukzong Tiko Lingab, Gen Puzo Tashi Laji. Bedem Dene, Nge Mitzi Nangki, Pushunke Zam Chu Shigila, Dene, Nge Payula Puyue, Li Shi Shigyan Yin Shi Jishun.
0: Shunyu tuyruwa, jitanga chocho che ne, mang che chi zengzhung zhuri. Zengzhung zhi kaya se ne, ta wadi cheryen da, wadi shunyu ta sambar chanyang da, shunyu ta zizung zhuruwa. Odi zizung zhi mbalay gangruwa. Odi de yindu zamba dire dunga, jitanga zengzhung zhuri dunga. Zomba bu ganga chocho dagari sha, ta ngare ramne che ne, dagar ramne sha. Ta shokzom si nye di, ya lo ya le che, ta jizo nyamnyo yue ba, So se rinne chu te de song jo ga xin yue ba so se ji zo le dou xi ji ya di ta ne ze jo ba o di ka ta kan dan le bo ba o di ji lao zong de ma ga chi de ba o din ge ri ta din ge lao zong di yang ga ga xin yue ba din ge nan ba ji ba le zong zong ge ten ye da ga xu bi ne lao zong xin ye di di le zo na ba ni ta ne ma ge de lao zong di ji na yun zong ge ba da mi ji ge de zhe xin chuan ba o din ge ri zo ba 다 티샤가인데 리니얼로 좀 사든야 디자 자 저기면도 와 디라 저 리니얼 남바지 거제 디자 미디 저와이 리가데 딘데스레도 와 코자 리니얼자 루규 직 자리고도 와 에레 디더주 자마 직내 루규 시저 심바 리니얼 시저 심바 직내 좀바보지 어둠류지 직내 혹부인 바지라 야 코라라라 계주 유여버지 직시직 연조 딘데스리도 가 따딩스니에 저다 체제 딘데 TV 봐서 좀을면 WCD 가레스나 따딩니 뒤 졸 티어들 이내레 퍼그 리네기 멍구 중시지 장라 제국도 가 장내 마 제용제 에 퍼용라 진교 시지리샤 베나 퍼시브 뒤네지 에사게 가라 리에디다 바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토마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그지 나타날 거야 그래 가르자 열바 가르자 준데 리베데지 탕부 탕부 거나 버바 어 뒤슈고 뒤 근주 수 있자 만한서 위벌로서 기티자제 너도 쓸 거나 버바 근주 땡주 차 용수 주배 근주 땡주지 탕고란 주비야 가자 나다 바르카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 배용 벤디다 토마 들어봐 디스리네 쟁아다 중앙아 차 용수 주배 되나 버바 아니 무슨 옆세 우주 담바다 양제 주어도지 다저 강가 서나라 안다간도 치 배제 치심바지 서나라 어 다도저 강가 자네레 동아 두제는 시그제 집에서 저들 이내레 링내 중저 중앙인데 강가 자네 중부시지 어 딘제스베 난도 안다이나 다 링내다 요거지다 현도 잘버바 어 리네메나 요고요 말이 리네기 스위슈지메나 리룬디 동바지베샤 리네기 스위슈지메나 강바디 사토이 봉보 어딘데 되샤 다 인지민지 리네즈 광된 거도 가 다 알아 지그데르 기베레 땅에

0: ne ine re ga ine re ta mangu ji payu na ba ta payu ji la kadin je ya go ma kadin je ji ta ba din je chi ne so so ge yu ge ne ye ba din je ji ne go zu je chi ne san sa ji din je ji gu ron ji ge zu ma o ji je ai du si ne ti ya di go zan ba yi ta an da xu be che sa ne di ge xu ba ta chu za ne zong zo mangu ji o re ta nge du si ji ge zhe ge xian ga zu ge la ngel lo tyin ta tim chu che ga chi
1: lu shi mang
0: ga o che ri che ga chi do shi che ga chi sa yu ngel la chi o jin de che che du gi du gi chi gi chi gi du gi du chi gi chi gi che che o du si lo ji ji ju zan ba ni zo chung ni ro ne ti bi lo de la ta chi du gi ta ti we ju ga ga sa je ta nge sam lo ji de ju zan ba ti ni ti sa ya ju ni min du a zan nge to me dang go ti ju gi so se sam lo ji da mo da ma sa yu ngel lo ju zan ba ti ya ji ju ne 급종금도가로 딱 가진 채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독세 휴거 커습 중거진 제지래샤 던다 독세 뒤뒤 잠바 종체진데라 코라라나 베지 대체작 조직으로 해야 진저래도 와 진에 종래래래 진에래 시부티야도 어 진데세요 시부티 잡아 에나 미치기 사야균이 말바 땅을 레와라 녜디 야고 종유나 여기에 딜레 냠묘지라 겐게지 티나나 야고도 우선도 와 시게지 지고 말샤 어로 앵안저 배지 배디 거라 신내도 정어된 중 간다 지전에 시야 제요로 뭐저 지야 어 티외망과 여고래 별로 시도 용야 별로 지자지야 어 별로 내지 지내 송조리 뭐저리 균지리 초용네 밴도도 와 딱 내 지브리 나 미치기 뚝슈기데 기계 원통 말와 어 당한테 좀리 자와 죽는 게 니네 로좀 지원하냐 이 니부여바 딘데기 녜엔데 냠묘디레 제시나제 어딘데스 주나 야고도 선기
1: 네스기 알 그라 저랑게 퍼유는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달 해서 와요
0: 나리
1: 딘데 담마시디 타링 부데 마리딜레야 에 간즈지 퍼유스디 미타메 야지 제거지다 텐라 딘데지 와겐
0: 나리
1: 딘데 딱글라 차랑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스 양자 저니 계속해서 퍼유디 레제 아니 퍼유게 지네들이야 도시진난데야 전나신배 가르시는 게 맞아.
0: 다디 진에 소소자 치월에 땡저 저러 봐라. 당고 더 말이 돼도 되게 그러 규유 정도 와. 딱 마직 루디 잡아 꼭 녜티 심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 빡빡 잠지레 또 봐라. 나로로 베티 띵서 부 시부제제 마신 배 차디 시부제도 어디 용도 섭슈지레샤. 어디 데스레샤. 나로로 좀 지기지기 지부체고기 진에디 로딩 고려아지 직진자레샤 지가 나가 참바자 그 띵자 망하는 거 용군도가 띵자 거지 근데 너 야제시 이빙와우도가 디도를 김바제디제 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 다디 니네로 좀 그디 계주지 가래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서 다 룩규 제제 어 디게디 오다고래 어자 이제 지부 이정와우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족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로디다 마 당면 직집에 드기면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다 점점 하마고 보다 당고 로디다 봐 야 자용수 맞다 봐진데
1: 뭔가 통구도 말해서
0: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야 야 조절교배야 야디 가외 붙이래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벌이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스란 통도 공에 맞아 강가도 가는 어디 되지지 하고 조삼자로 지도 어 로카시 진짜 마치미자 뒤 딩대가가 둘대 입에 명도 있어부도
1: 좋죠
0: 동발 맞으면서 저 소소디 부제 지금 접샤 삼자죠 어
1: 안길라 태나게 지다 소리는 근데 차샤나 녀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와길라
0: 나리
1: 디인디 갑 드드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면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나리
1: 좀바부 파게 그냥 개발에 대한 가르시나 게나 되나게.
0: 다 지샤 집장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지. 어 저와 잡으시. 녀만은 시기 능규지면도 봐. 어디 가인스네다 좀 지녀 대기는 니 가면 좋아.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이 생시 땡기 사지 차리 라고 이제 답 뒤지야오 망으로 시우치 말이 다디 야오 시우치로 와 멍시 되데 간도 피게 주물 봐 이내래 다 베디 셉내도 법제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원 딘데 진행이 용자래도 가는 그 제와디 시부지 레저 저기 저기 가나네 대비 때 너무 뒤지도 안 봐. 보장한테 정도 돼. 뷰세지 땅매 배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고 돈아 제고 게. 어딘데 인디 잡아 다 단데 좀리디 망고 시부 정거를 라고도 제요라. 제자 제 좀디 레 점주 링제 걸어라라 제네데 동자 숨락서 임바여 로라 동자 숨락서 차용 거리 가가 로레 지브라 이만은 실럭티 마르바 럭티 멘디 담바 망고 시부 된 거리 이내레 미저 녜바지 가자요라 나디에 겨 미저 강가 가보 제베 로 제제도 따라 제베 미 강가 티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 바 지도 거 저기 저기 시부 차브라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된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부 제제 녜만은 시셈 녜도 법 리퍼팀 오케이 이제 진짜 용료리사 뒤져라 간데 인지미지 쉽게 고기 어 뒤져 인지미지 좀 지인네 에 정대래 뷰제 인베 도와줘 봐 뒤송제 어 진짜 진짜 소소 좀 지게 맞으네 다 뒤 간게 땡자제 네트 봐지 미지 따트 봐지 미지 간게 로랑이 네 봐지 어 진짜 기 도와줘 봐 뒤 안다 간도 저 맞아게 자시부도 사악바도 현재 저거 봐 진짜 어 좀리 타마르 둘이 나눠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떤 데 있어서 집이 나고 그래서 이 언제 둘이 주제지 당고 더 주버진 데래 다디 고디 집이 되자 샤바디게 같이 수 템버 봐 어 같이 어디래 지네 방점이 더 여바 지네 지디 주물랑 마여래 루게 둘이 주제여래 지네 선에 가래 주제 장다여 지네 레세 기주여래 어떻게 집 좀 버리 어디게 가가 제제 내가 쉬버지 부위이다 어 부위이 되지 버리 진짜 좀 버리 어디게 가가 제다게 제접을 된쳐 봐 비다 여버 진짜 봐 가서 신제림 버다 총제림 버 진짜
1: 그래서 그 하서 나기라 행기라 지나게 네 모투제 나도 다치 로버 보이네리 참을로야 네 삼베자스 카마야 컨데나로 시리가
0: 라세

생계 조건나봐. 드링게 표정 롱치 닌친 레고 캄케 롱친지 나당이 주베 슐람 시빌린지 드네 주지지히. 렌진디 서크탄 좀지 닌주 슝게지 체링 던접다. 집세 친구 남기 더부 던주히. 다 참아 체리.

0: Bejong Longqing Yingqing Liko, Tangge Longqing Zhe, Sibi Lang Yi Qibi Lianqing, Sibi Lang Yi.
1: Manzhu Lianqing.
0: Chinanamado, Lochon Chubu Chumuyoda, Gunkansu, Chenanji, Dada Ningu Chubi Lianqing Tina, Bejong Longqing Yingqing Liko, Tangge Longqing Zhe, Sibi Lang Yi Qibi Lianqing Tiji. Dereunge sibi lang ke ju du chen nu la sibi zhu bu du sibi zhong ye sibi zhong dam nga de mi jie ji na xin lin qin xie zhe zhe xi yue shan la xi ji nong de ni ruo
2: sibi zhu bu
3: sibi zhu bu
0: 지난번에도 로청 주부 주무여다 다른 거 시비 주부 힘이 나서 렌치에 놓아라 뉴욕에도 시주 중포만 차리고 준치인다 체인민 꼴다 제희지인 난춘거 초안 놓아라 뉴무뉴와 제거 파마그 카라 포자님과 야무마니 루이마 파마여도가 혀알로 송산나 뉴욕에도 판노런조 렌자도 파마여가 안드시스나 뉴욕에도 판데 일레라 소바 더 나이나 네도드나마그도 파마라 응고나 졸레마치 체인데이 메리든지 제이 찬이 힌가 뉴욕에다 시주 종부마 차리가 주진 조제나 파마여도가 뉴욕에라 닌티컬리더 리드가 더 뉴욕의 기차도 시골라 더 파마여도 감동도 천진이 티커스나 더 뉴욕의 희가 종부마지 차리가 닌카치 모여 힌가 뉴욕에다 실라 제모 제전조저 강시 리디 파마여도가 뉴욕에라 친우 야노는 친용 안저조렌자도 용미나 뉴욕에다 점모 저질라 가보여나 이야 파마여드가다 인치미니 다 주차 간신라 소바 용조질라 소바 이렌자도 가시 뉴욕에다 파마가 칼라마니나 아데 란사 파마여드가 뉴욕에다 동네 젤레 한바골레 던디시 던디이나 더 뉴욕에다 파마라 란송 칼리 로펜마지 제디 생등니다 파마라 퀸진제 시행인가 Tansu daga da nyoyo da rimsi, chimu ma chaundu da chaji, pama du shizu la, jaja ili ka tansu da, hiu, jichi, rohinga. Daga da pama du buchu wa gandrawa da la, shu, jali ma chi, taro, muda mabar jitan jawa du, leka da, du lang choma la, shu, chimbu ji jashinga. Ta pama, giju, chati kudu du, nyoyo da dan janyang je da dung, 문진바더다 뉴욕 시주 정부만 차리가 주진 제시디가 난전 초안 놀라 파만가지 시주 정부 장모 열례 마치 다른 뉴욕의 기차 체제만이 이미 이제 뭐이 들 너나다 롱소소근 하와도 롤라만 배바기나 초마 지멍가 근데 말이 좋아나 제타 지원나 리힝가 파마여드가 레돈더레다 두토도 리주야 모마마이나 지마다 뉴욕의 더 파마 농희 희주 정보마제도 인라 포자닌가 무튼켄제 자힝가 근데 인데 파마여드가 두준니 뉴욕의라 산시 몬자 이주도 뉴욕의 당교라 자쇼도 더 전두 원차이나 부초크 희주 정보마다 리주이지라 pintu qinbu yu hinga. Chua ngu gu nu la, qinna mu nyuwa jiga rong su su gu puchou do nyan du xebi gu du cu da su nyung nyung jamu riga. Daro da pama yu da choma da rong su su gu dunda lang gu kondruwa do yu mi na da zi xia zhu jia ju do yu mi na da xioba jia jung gu kondruwa di gi choma gu nyu yu da la pama gu su su la sinku mi yi li gu da na wa ji wong wa na 牛肉的戏剧中部马街都逐步马街查理个年卡前桌行个等这一对其他有的个大荣素素个牛肉的啦新康个相册的杨木马街往里一上呢牛肉的都天村三村北里都个牛肉的都下部项目农业还里有啊呢牛肉的个啊当中了感动村子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肉的一直都三西木牛 多做不马姐马查理偏头有心啊。 亲爱的爸爸罗冲主播这么样的我来到纽约的西区总部嘛查理个军情的前一名国的这些领英

0: 난소.
1: 대디도 왜?
0: 아차. 난소대 대 딘자 재민도.
1: 牛郎织女.
0: 보모. 대 牛郎织女 사대도 왜?
1: 알레. 도도.
0: 대대다. 대 디디라.
1: 게이 마리 피리.
0: 피 牛郎织女 요 마다.
1: 越过去. 피이게 갸쩔 치시. 牛郎织女.
0: 피이게 갸쩔 치시.
1: 아하레. 대야. 牛郎却的사.
0: 牛郎却的사라사.
1: 이즈구나.
2: 어떻게 해.
1: 게임나셔봐. 샴수수고리래비지. 콜야메봐.
2: 야네두네. 아우스툴리아라네 전교르다. 레나 고마게도리웨.
1: 아보. 샴무도 고치고. 카멘 제리도 와.
2: 이모.
1: 다이네. 샴메 원래부디. 고가 제르시 나와.
2: 오지. 뭐네. 치고도 왜 침침 카멘 제 쳔모도. 이네 치고 오고 죽디. 이거 가져라 지지네. 네네.
0: 키랑 대도. 어, 키나 니 같이 와라.
2: 어머. 나 자가 제레스 약속시켜.
0: 레스.
1: 어머. 아, 품제시스코.
2: 품제시.
1: 차포죠.
0: 아, 할래. 보아차. 레스 레스. 또도 쉬어.
2: 품제시 나지.
1: 네 댕기네. 키랑 품제 주비. 독스데디. 키랑 보고 대명 앞에 입자.
2: 시모도 나한테 가져가요.
1: 제단제. 아다니. 근게 근가 초도 마음을 쓰고야 카케빈도
2: 뭐네디사 지다 당가라서 로제데 강에 각수도 뽑을 쓴데 마사야
1: 뭐네디사 지 기랑게 치네 부고 야채야 랭아시 디 가르도
2: 오지 디도 뭐네디야 부고 고망가 주 고스는 어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는 자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부고 나 체관하네 체임유실 없어 오지 나는 고 바사라지 체임기 디나로 라미 제부지고 사제권배 배제지고 다 차리자
1: 뭐내거라 나처럼 교 슬라비나 아니야 님을 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시디 시키 샹나르 와 샤치 가르니 와주네 내 충분 걸 말이 대가나 대묘실럽네 아치 아니야 사라지로 우용기
2: 뭐내 딱깔에 각시다 뽑을 샘제고로 마사야들이
1: 뭐내르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그치 쉬야지
2: 어제 쏘다
1: 기상 예비 쇼게 럭다고디
2: 어
1: 아마샤라 아마샤라 모두 쏘기 아니야 대히 토르머 좀 미시 싱메 피날 티제스르 요르벨
2: 랑아 금이 숨 좀 쉐 쳐지지 마다네
1: 아치 어머 콘하스메죠
0: 마리 마리 디록다 로버릴
1: 어머도 이해도디 토로요 저도 마샬로 바치비다
2: 오 디록다 로버럼 체나네
0: 디디 알레 쳇첸다
2: 로로 어제 뭐뭐
0: 로
2: 추로 그젠도
0: 어 그랬을 게 그래
2: 니 뭐 계셔
0: 흔돔 교직 앞에
2: 가래
1: 가래
2: 교직 앞에
1: 봐봐 가래 이제
2: 아이나 어제 가이나 가이나 아 가이나 집에다 집에다 집에다 가이나 야, 어머, 로라 먹어다.
0: 我 터지나, 알레 챕챕다.
2: 로, 알레요. 아, 자, 자, 자, 다이는 냄새네.
1: 기라라는 차례 재미도 부. 냄귀네 청무, 그러면 좋아라.
2: 다이키라라 쉬는 가요. 쓰다다 얘 나와. 야, 아저네 나와. 독슬레부터가 람사제에서 가시지. 한국의 데모대제, 뭘 맞아봐대니. 내 보고는 야 나 도슬림다가 람산대에서도 같이 이제 리빙 고비 대제 게임 게임 맞아봐 대리 하나 가지고 버리다 산제 마대는 같이 이제 대어 그래
1: 시장
2: 我 어제베 그런 넘겨 가라스 나한테 쓰고요
1: 나라
2: 어
1: 다 쉬는 가요 저 너무 두바 내가 다 하지
2: 어제
1: 아다 보고 나네 튼차니 예저 시네 로용그리 권다네 아다 보고 나네서도 예저 피사비 보고 날렸다가 수수 강변한테 줄 꼬드 마짱 사시게 그래 아대 나 해비 제가 마친 나 가봐 저거지 라
2: 그렇지 당원에 도스 되는다 초 계속 내도 가
1: 기부 가게 민도
2: 다들 근데 가지 채나 유바 좀 많이 온 거 유나
1: 신상

0: 친나 친나 니 개도 쓰니 까매죠
1: 아지 보면 되네 미개는 잡아지
0: 친나 니 됐시다 사케 변주다게 리쁜한거 챙양러 세디 개발 뭐 두야 개화치마 제와이 너러정이 렘부터 쓰여달라
1: 어이게 뭐내하고 쓰자 뭐내하고 쓰자 가르쳐 보네
0: 공개 선인 시기네 다리 던덜럽 좀 채워를 쓴 거리
1: 저 가려
0: 자기분지다 공개 니매인구라
1: 제배하고
0: 아니야 쇼개 장안아 카타려가 저리 인구 방안아 제뜨고가 저리 권단이 하 호차 저리 롭좀 채워 되주시다 가봐요래
1: 제하다고 사제분지다 해봐라 두스 기부대에서 다 가봐요래
0: 제하다고
1: 레스페이션
0: 슬러 기나니 던덜 됐습니다 강알지게 빼대니 미리야 등기 깨트리 쏘고다 깨트리 키제 아주 커봐 자우래 아주 허수년의 멤버 라
1: 원래래다라
0: 나 오늘 키나니 대만쓴 사과도 없으니 영어다
1: 아 대범어 사과대제 가르쳐오래
0: 사과씨는 성교만고 하고 우리
1: 어 대범어 성교하고가 좋나 사과씨 다 운동아
0: 응
1: 광다 나로 로다 춘추 뒷부당당
0: 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张
2: 你明白真的是那个呢
0: 应该啊切婆婆鱼鱼他的嫌弃心你过唱好也不是的是你呀嫌弃你过我还嫌不是的我被我的亲战的骗得出桌去的
2: 他打了起来的你这个腾情所长我打到我西边催你去送你怎么能被他打了起来你们天天接不到了
1: 啊妈喽啊那个怎么能管哪样你们的路
0: 不脏我
1: 那让做天那么去的特别
0: 呀
2: 你没这个腾情犯了
0: 啊这婆婆
2: 喽
0: 啊你要唱不学呢对你那天天接接过来的红酒白酒啤酒嗯他妈饮料方便面顶着几回呢你也搞不起来了婆婆来用包差不用过大了
1: 我那个大婆婆
2: 阿姐他的用包就我三顿要买的他的做的开始呢做的你这个人面出在套单呀对的
1: 婆婆做的慢你啥子的
2: 阿姐我有呢参观牛头人
1: 我的衣服
2: 就我有呢不背起来给写的
1: 我有呢看过买卖那么低就就不理
2: 我有呢见过熏个车的
1: 我有呢不要帮我做多的
2: 我有呢我妈先把冰架车的
1: 看他约不得我有的买不得远点的我有呢
2: 不会讲这个就去
1: 我的等谁来
2: 看我往下地过去你
1: 不是你也不会考吧你哦那我看这种大的
3: 妈啦哦那我有了
1: 哦那躺着点天不想看见那月
3: 啊这那真的要解释妈啦阿爹讲这其实是他南山去过个游车男的
1: 讲这其实哦白羊国那是哦大家来去了关系的
3: 哦妈啦哦对你俺这朋友个 GDP 可最怕不来了
1: 他的 GDP 不是 GDP 是那产地公司我那边哦婆婆婆婆
2: 别
1: 别打别别打婆婆
2: 那是
1: 等你俺这恰地过法就可再塞不来这个不是给俺个就冷了打我
2: 恰地过不来喂哦啊嘞等你俺这朋友个 GDP 给这中意的差生啥子怕不得哦哦又有对啊那是
1: 我多见了
2: 天能把这修的
1: 这里要是
3: 来了那里
1: 来
3: 了那里
1: 不见
2: 了别的想너부안에디내가리요
4: 아무라아내배에제시지신금면도
2: 가리제시아지다야뭐나쪼스어괜찮으리다
4: 어아무라롱타무세니에수레러
2: 롱타무아롱타무세니에정되고저정되리다어부디디샤공부채你要让住那浪阔他没干哭了谁会去不得阿姐阿姐这不让他们生你他弄别的的
0: 他弄别的的不阿妹的弄别的是你一个谢不起的事儿的
2: 阿姐阿姐谢不马的
0: 呀 呢浪塞了呗
1: 这张我不对大年不会搞了下哦老婆杨哥这说八个
4: 八啦哪天一卡住了的
1: 好嘞脸堆中间一个个在了哎哦这哪里脸堆中间是不是一个什么都没吧的
2: 那你叫人来骗我脸堆中间一个什么蛋哪天拆个一个堆了的
1: 不是不不现在哪天拆个一个堆肯定是的
2: 哪天拆个一个堆是卡巴查大肚我都那么热了肚子的
1: 啊你好我说哎老婆要不见女啊说说卡巴找来找我都那么热了找啥
2: 这是问题是哪里
1: 啊这马列咋了我啊这婆婆他前两个镜头打我
2: 喂婆婆说说卡巴转脸转我打那啊这那还别出去这婆婆都是的说说卡巴查大肚我都那么热了都是的要用那谁
1: 我都在那婆婆他也能杀用点那性命都出了要那性命都不会卡巴列巴那你拉了这个留给我的我的牙齿
2: 你也不用想自己
3: 婆
2: 牙卡接出来了
3: 阿姆姆老本去都是苍木底下还来给那个人洗澡
2: 给爸那有那苍木心机拜拜
3: 婆婆
2: 有点配的
3: 看那
2: 是看这是的婆婆那能干洗不住我去哪里去了打
1: 我我这婆婆现在哪能给这吃这了让他洗出去了
2: 洗上我
1: 今天很热闹
2: 弟弟今天铁板擦瓜带空气也算钱板了谈到俺做学习型社会恰不起过的
1: 那
2: 那不准钱没记错走准钱我给死我的
1: 了这婆婆对不对对不对婆婆对这两个电影院这个上我俺做俺女儿她这样了
2: 婆婆别提的婆婆婆婆让铁巴的拿做哪啊你女
1: 儿婆婆俺婆婆让出门去吧可是婆婆让出门去呢你也不会讲这事六七零三的想俺我阿丽
2: 那你们特定的是听到你铁板擦花豆子谁有得谁有没得
1: 我哪打不住啊
2: 那不就马前俺说记错的钱谁不得谁没得
1: 我哪谁不明度
2: 那不就马前俺说说谁不会看电车的车没得
1: 我哪错不明度
2: 前次喊到党中央的让政九年皮衣的皮盖了同咔嚓钱不能过的同东俺说皮个重庆的重庆开了铁盘满个嘴的你这个人呢就在头单的天气不收咱钱的了
1: 我哪的小婆婆那个说他明白个包装钱本来回来过过节的老总这次马前呢不过是老总肯定是给不得我呢不要个当兵的实际活动哪里都忘了
2: 我的节目回来过过其实同路回来团队姐姐叠兵呢不过打共同语言民族了我呢不要个当兵的妈妈去捧过哪里下你们特地那种听到你年铁板那铁板更是凶的
1: 不是婆婆用超劲呢
5: 天天说铁板那些

0: ມັນຖ້າຕົມຊິເດກິນເຊີບໍຄໍຕາຫນັກບໍດຄາດັນຈາຕາຄືນເນມໍມາຕາຊາມາຫໍເລມາມາຊິຊາມາຫໍເລມາມັນງາລັນຈາຍາຊໍເມເຕຊຸຊິບດາດໍພໍມາຕໍເວມໍເຫມແກງຈາຍາຊໍເລມາຈົງກໍບິຄິນະກາຊາດາງໍຈາບູຕົບຕັນດັນດາດີກູກໍຊົງກໍເລດັນດາດີຕາດໍວາຈິເລດັນດາດີຈິພໍລູລັນເລດັນດາດີມາອະວິຈິເລດັນດາດີ そう、あの、とね、だだり、いいじゃん、なんかめば、とんとばんとじゃん、だれ、ま、しゅさんのじゃん、だれ、ま、なけるげせんちでり。げせんちび、ロジュて、げべしゅうと、とんなら、でべさも、じゃ、だ、よ、れ、てんだし、ひ、ら、ま、めんが、けさ、じゃ、ぼり、ろ、じゅど、め、り、ら、ま、り、とん、やんでしゅう、ぎ、ら、ま、り。じん、ざん、げじん、ぎ、ら、ま、り、ど、あら、ど、ぎ、ら、ま、り、に、ま、ぬ、ちょん、び、ら、ま、り。
1: 참인제진기라마리 다른 바탕이네 다른 분방 없네 경감스마토 시주리 들린 건 비접 주시 우고 나 계산 잘 보길로서 유니히나 담배 주리라 돈만 열는데 절라뇨아 손네 링제 사야라마 봄파들고 안다 돌제 세자티게 야 계산 잘 보티게 나서 혹 이쪽 지서바 더울라 경감쇼 비 포르구트 고비접 주시 쇼 서비 걸는데 링제 라마 롬보 계산 놀베 던들 봄파들고 라마 롬보 세기 랑아탈라 탄네 틀셔서 농가자 안다바게 손쇼
2: 마지저이는 동장다체스니 다지

아니 대 강야로 막 좁을 때인가 맞대 다 니꼴랑 가서 따지지 찌지지 대인들 시당 가는 거 조직 됐어다 대용 됐어 니까지 예도 줘도 연호 줘다 비대 시당 가라다 라디지 책임 주스리 옌다고지 인생에 된지 니가 걔네라고지 인생 야바이나 아 되네 또지 로나 대안라고지 요바래 대인들 내소대 라디지 책임 콘스 더스 매장 내소대 죽당라고대 라디지 책임 주당 옌지 인생 어 다 된지 그 공부 인생지 기반이 요바래 된지들 다 안쪽에다 니가 된지지 돈이 아니 산호지 당지 보다 된지지스 어떤 대체세들 다 아 공드 되니 손생 농거다 조안닝 거지다 사실 로보티 다 런던 뒤그 농다 나의 담보된 데 가서 민국 거 사실이지들이 다 공드게 여러 나의 담보대 자 그런 거 너는 라든지 자식 그 너는 아니 민가 거는 타자라와 희비까지 되니 민세야 어떤 달라 되니 아니 나의 담보도 다 된지 다 진득 된게 여레스 된데인들 다 나의 담보도 민이나 오나 다 민국 거를 다 가서 쳔바 좋은다고 지 돈이 아니 마 모티시지 되니 쳔바 주보도 강의에서 담보대 민규 되니 니바지 처리에서 이르 아 민규 친이때 간지레스 하나 민규 고된다고도 간지레스 되리 되니 스마지 친이에서 이르 아 다 민규 신이 간지레스 예바도 친이에서는 다 민규 예와스 어 민라 예나 아 다 예루 예동라고도 간지레지요 아 민규 야고데스 어때 예바시 나바테 다 민다 치기 쳔바르 되니 죽바테 민당 측니나 멋졌어대시 와 대미디스를 쳔바 죽어 토니 아 아니 민고데 마시지 다 담보디 민게 쳔시 다 민세야데 르고나 아 쳔가르지라데니 민게 르고 그래세야데 다 셔탄 칼라 나조 민세야데 머리 간다 히게 어 깨차지나 다 깨차데 그 짜위 그 드찬라보데 아 민차디르 토 담보로 민몽보 지사도 존에 아니 민테소 소마데 제몽 제몽 존에 아니 민몽보 지냐데 자와텔라데니 아니 치차 아 아니 측만보 측대소 파 제린 따니 이네 깨차 제발라서 봐. 아 고튼도 그러. 디디스로 깨차 지지 아니 짜위 짜위 그 뜻이 하나 보지 때. 아 아니 고 민다고 차는 게. 디인들이 셔다가는 민매나 아 깨차 메시지 좀. 민매나 깨차 메시지 좀. 디인들이 깨차 지는 소에 많이 나 민데 아 하장에 딱 같이 못 차대. 디인들이 민대야 제터고 고 푼손 초보. 아 미티 참보. 아 되니 여바이나 아니 대라 뒤비 그 깨차 대야 대답이다 파손 초보진이나 아니 대답을 깨셔도 그 제자가 된 천박 찾자대야 하장 치보지 제자대 제자지 찾자 치보지 챙기나 뒤 최지 민트지 나나대야 파손 초보지 근데 이들 민치지 파손 초보이나 아니 깨셔도 그 제자가 된 천박이 찾자야 제거 아 아니 제자 된 천박이 니바야 제거 너희들 다 민세야 되네 그 하장 기체보지 자디가 다 원하다 된데도 민세야 때 접지 지상나보다 간지리 사바이나 Tak dila, mesti pencen ke zebra cobi ke makut cinta saya. Tiga nona, ani ko kasih bu sih sunyur. Kali sunyur ini sana, jatuh dili kombiyan, yuke ni percerba na, ni nazarun jebar jersey. Oh, jatuh dili kombiyan sana, tato perwa. Oh, dengen hitu dili hitu cawa, dili cunju. Tiga itu dengen mampu di ni ada tu coba la tni, dengen mampu di ni ada ni pa la tni, ani tesok ceri sana, ani zurapa. 공부 아니 가서 미기 태가 되고 런전 타바 미기 태가 톤트 비기 된 적이다 아 주라바데서 차용 그래서야 쳇도 차위 그 든체데서 마보 초바라 때니 타말로 치르잖아 아니 아 가서 미기 톤드 예비 그 아니 공부 라바 근데 작은도 루스 특별히 다 대거리스나 이게 뉘버 쳇바나 민 잡던 잡던 주세니 다 들 든체 나긴지 아 민지 닌지 쪼기르 쳇비 그 깨지 당 이게 장바 여러와 이게 장바 때는 마보지 니사 니이지 마보지 니야도 치 초바 치 니바라 치나 아니 민을 하던 저 반지였어 대라 때이니 아니 공부 라바 나이겠지 아니 주자 그 대주 모든 비겠더니 아 민세야 되다 군준도 그래서야 대인 뒤서로 니가 너는 들세야 되게 아 아니 이게 생겨지 공부세야 되게 민 생겨지 들 마보지 니바라 때니 공부 저바 나이겠지 이게 마보지 초바 니바라 때니 아니 민도 그래서야 빼다 대이자 또 들으리 다 전쟁 인바 인자 아니 미기 제대 다 도도 처리 바리 있어 아니 미기 제대 다 얘기시 와 전쟁 인디를 아 드니 얘기 땅 민더니도 아니 고 진직은 저한다고 차디요 어 얘기 때 미기 제당 민데 얘기 때서 뭐 진디비 진디비다 대인들 다 낸 전쟁 지라 때니 낸 전쟁 지라 때니 아 아니
템 섬보다게 다 단주고 짜고 놓아요. 다 간지 손 요리 있잖아. 이게 콩이 미용데 민가 콩이 치슈니 치기 되나 때 말시스. 어. 이게 콩이 미우데 있어야 됐다. 이게 마보 짓은 뒤니 아니 뒤 콩이 다 민세야 되신 거래스. 아니 미 마보 짓은 뒤 받아라 되니 아니 된지 쳐버때 비기 치 저 그래스. 아니 치때가 어깨 자기 제발아서 받더니 아니 된지마 땡겨래서. 된들다 단주고 짜고 친들아야 양지 트비도지고 마 간에서 메모고는 마 고만 제용 비까잖아 아니 진주 쭈보 마이구나 된주 뭐 짠된 비 민다 된주 쳐버네 된비 측다 된대 비 나가 제바 예멘데 이게 코니 미용이 미가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된비 소세니 아 템이 선보자고 공수 비게 단주 짜대다 아니 제가 책이야 봤다 버스니 아니 이게 직장바 대소대 민주비 짓자 마도 대소가 된주 뭐 짜니는 된 되게요 말이 된들 이게 직장바 그 된대 비 니바 매바데 아 아니 나서다 배 강제 봐지더니 다 다직 나야가 놓고 아야 토모 많이 받은 대동 나보지 차대 봐. 대인들 다 민트그나 다 많다야 다 이게 니서 니시 누구 많다야 다 이게 니고 다 대를 하봐 이게 좀 이해가 된다는 거로 좀 니는 조교. 대인들 다 많다야 이게 니서 니시 누구 세바이나 오나 많다야 신윤다 그 니기 이게 니도 가래세는 거로 좋아지는 거로 와. 다 진윤타야 니기 비게 니도 가르세디라 다 미지이나 치만타야 다 미기당 진주니도 다 초고 근데 예바인데 아니 미이나 만타야 다 미기다 진주니 디고 다 빼나 가서 빼지잖아 혀르다 랑다 니다 혀르다 비냐 혀로 넣장 혀대로 와 됐고 가쇼지 못된 거 혀쇼지 가쇼도 있고 혀르스 비게 잔다고 혀쇼지 되니 되니 못된 거 Rang ye rang hibi ke zhan de ge, que dang rang hibi ke rang yu ji rang, dang yu, de ge dian yu mo deng yu. Na sa ye ni da bu lan cun ba yi na, nga su zhou ni sen sen ge ni da bu ge. Da dian nang ye ji pe cha ge na, nga su sa ma sa ji dang, ge cha ge ji ka da bu, nga rang ge nga da bu, que na lan qiu du bi ge nya da bu, ane nga ru su xuan ji ge da da bu. De su cuma yun hi ya ba yi na, cuma de qire zi na da man ta ya da yi ge ning de yu. 혀르게 혀르 답인지나 미기 혀다 진주 자스 랑 답인지나 미기 자다 진주 나르 니 답인지나 미기 나라 진주 사스 오나 사제지 카다 나랑 그 나다 치랑 그 냐다 따게 따라서 바라다 따라서 바 대소라야 파티 바이나 이즈고 토니 카다 나다 냐다 비 대소데 이게 찍다버지 차도 열대 왠자 대소데 고 미인들 대소리 치르잖아 고 미기 되기 지스 진주지 땅이 바로 여기 바 디들 카세 진주 아르 nga se yu kesele jinju ayo par chen nang nya tabani na jinju ayo rata da ta tabani tsuen ba yinji na ngochin rata mi ki ta jinju a ngosun tso par tenze yini ane hyar tabani yinji na mi ki da jinju tenji ndi pala teni shashu ji tenji ngozan tenpa tenze rang tabani yinji na yige tenji ndi pala teni rang yu ki tenji ngozan tenpa ni ki ba teka nri ki ni ki tenji ngozan tenpa ane ka se ya teki mi ki da jinju ndi pala teni kecha ki ji ka ta ngarang nga hi ba tela teni jinju nga da madin de mi nga da jinju nga ni na di ba la teni ranik de ngo za te ba ani nya ta ba lan so ma ina mi gi nya da jinju ala ni di ba tela teni chen na ni nya mo gi nya de ngo te ba ra da ta ta ba lan so ma ina ani ngo chen da mi gi da jinju ha sen nya de di ba la teni ani so cha ta o de ni ngo za de ni so cha ta de ni ngo za de ni o de de ni na man ta ta de so le che de na jinju shu ge ba 다 kondi kiepa te sola, a yona ya ta anta te ko yizu la ko diga bar. Tindira anta yizu la diba te, ta kesa cheji kasila, ane ko diga bar. Tindira ta anta yizu la dibi ke, te kesa cheji yung, toma zonken te, ane ngolo zao lo den hira cha de. Ta ngolo zao lo den hira ke, kongri gen zebe ke, tayi nyingko diba se ya diga nona, ane jangpa mpala anta gu, zikpa paduk jen la pang se ne, ta mingi, 고 짱바 고진 도진 나서 봐 강에 매기 민기 짱바 뛰지 응애라 아니 플러스 인주 여비가스라 아니 대소라 치르 인지 민지 치르잖아 안 타도 니스 르고레스 진주 아래 다 이주라 니스 르고레스 다 데리 예 찍바 부두째나 빠서나 다 고진 여바 드니 양기 나서 봐 드니 야데베 대소라 아니 진주 아 토나 다 이주라 고 마드난 르그레스 이주라 파 빵효 이주라 뒤야바레 르그레스 아니 아니 고 순어 다 대주 공부하되 여자애니 실어 아니 양지 집이 도지게양 아 아니 안 좋대 이렇게 주인부 안 보고 단 줄이 요래 이렇게 주인부 안 보고 나나야 장바 안 팔라 안 타기
국직진도

0: 라는 그런 거 놀아야 띠띠띠 다다가 바르더라 아니 짬바 팔아 안타 아니 좀 들어와다 아니 굳이 진도 나서다지 대소라 아니 안타도 거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니 됐다 찌저고 돈이 다 너희 칸섬네가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맞아 봐가다 미기다 진주 닝거 토라 아 아니 아테니 망기존이 다테니 니엔라 닝주저바 아 아니 양주저바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진저바 아 아니 올라다 야다라다 라다 그더니 도진저바 다때 마인바가 미기 때라 아니 그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저바 너나 아 다 닝주다 양주다 고진다 도진다 양 라서 봤더니 이게 망보진 뒤니 아니 미트바데 다 하자가 망보 다 빼나 나야지 너바게 늪다벌은 쳐바이나 혈로 너장 늪 너슈지 대주 모자데 늪집이 그 민득 땡겨 대들 다 늪다벌은 쳐바나 니게 나 진주 바 아니 양 아셔지 우 어 양 협지디지 어디 이게 순디니 아니 너슈고 대주 모데 땡겨 되네 얘야 다 빼나 세르다벌은 쳐바이나 가사 안도 뭐 세르 이사리나 고 니게 사 진주 라 니주 가 대라 양 에제바 고 이게 옌디바 Tini ngul tabalan suen bayi na, taa nga kya ju ngari ngari himi na, ngin ju taa, mi ju nga, ane yang hiyabch, gin ju laa, yang yige yenda. Tini, nde tabal seda ngari himi ki minti, yige yendi bi ki minti soka, yang rarang ka, dayi ka, ane duente chere se, duente ju ngote, ane ko tenge yore. Tini, nde tabalan suen jine, yige yere ka, ane cikche jikche bi ki minti. Taa teme cikche ni, sa yang na ni yinche, cikche ni sa ni yinche di bi ki taa, mi mo boyo pe na lakpa ta ban chuen ba ina la ka ye lakpa chin ba ina la ka ye la ina jinju mi gi la da jinju gar pa ina mi gi pa da jinju ar mi cha de ti ni kang ba ra ka da kang ye kang pa ina mi gi ka ti ni go chin ra ti ni jinju nga pa ta ban chin ina mi gi pa da jinju at ti ni ci chi ni ge ba ti ni go da ta yin chan do wa da chan do wa hi bi ge 잔더가 찬도지 멋지 되니 오점 땡겨라 와 찬도 와세요 되서 내다 바르세나 치친 스므시 찹도 와 치친 서 치친 담보고 놓나 미기 차기 지 진주 봐 이게 닌디 봐 아 되니 치친 님 반도 다바는 세 많이나 닌주 마 미기 다 진주 아 양 나로시 아 이게 얘기 봐 찬도 와 히비 가슬라 미기 와 진주 아 되니 이게 닌디 봐 디디들 참도 와답이 있나고 지층 없음시 되니 공천이 땅다 단 내서 답하는 소리 많이 나니 지층 승그 접이 그 미시 디디들 참도 와 희집이 잡다가 참도 좀 매지 뭐 잠땡겨 되니 이게다 송전 강보 세는다 잡든 치치 세는다 맹코르 파츠크 세는다 던천 천차 세는다 아 미즈 리니 세는다 다테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 내서 답하는 소리 많이 나 내서 대다 지층 예레 지친 예전에 아더니 민지 송전 감보 히비가서 송 지친지 전 지친지 감 지친지 보 지친지로 아더니 지친 예급이 그 민지 근데 자든 치치스 맹고 바줄라서 봤다 근데 그 지친 예전에 민지 근데 이게 아다 간이세위 맹옹다 뭐 리히 준비 왕보다 중화 마망 신선 자켓다 근데 답변이 나다 지친 마보르는 거 간이 살위 메롱 세위 지친 두 Likhye Junpi Wangpo Dabai Na Cichin Chuk Chung Ha Ma Mang Shun Thun Jal Khap Dabai Na Cichin Je Dabai Tiendri Ta Deli Cha Ta Maa Dabai Na Mangpo Yore Tiendri Ta Neso Suma Yang Ko Mi Cha Dabai Tiendri Ta Ndor Na Ta Dodo Yen Hei Jiri Chiri Se Dili Ta Ming Sen De Ta Yige Ni San Ni Yin Chen Dui Ni Ta Cichin Chik Yana Cichin Ni Sen Ye Nga Chuk La Soba Cichin Kang Rung Aji Chini Tā tēnyū ngō tēnbē kē tēnzhē kē dhācī rē tā mīng sē lē rēs tēnyī tēlā mīng kē tsāwī tchā kē zōng rābō jishā kē rābō tē chē rē sē tē tā yī kē chāngbā tē sō rē tā mīng tēnyī jī zōng yū chī bī kē jī dāng sē yā kē tā yī kē chāngbā tē sō tē mīng kē tā jē rēs mīng kē jē tē
1: tā tē rē tā chē rē tā mīng kē Sengen Tsema Nala Gatun Sha
2: Chidra Lhasaan Wumi Chita Li Chondra Li Shi Chungzi Chachu Jin Dajra Kibi Yunglo Bichanda Xuanzha Sengen Bungwi Si Sumbu
0: Tine Nyingba De Chere Zana Ta Mingga Godeng Rabo Deji Ta Mingga Godeng Ti Ya Yung Di La Yung Ra La Kandiji Yare Zana Ta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초반아바 데모의 나즈냠도 리지전조코 니모다 단니 뒤토도 보정 롱칭 니트리콩 칸게 롱칭자 테동르자린치 로양지 신칸 시비난 저지 쇼와 가조신다치 나나 렌치 조쇼 신키 린치인 데링가 렌치 노 난주 예상코 리니아 시바도 셈바뷰레고 시블로지 다롱 롱칭 카버 소야 시비난 렌치 카송 저데시오비 로보소 가보용아효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차와당 리지동 차지 인제 바다야지 안다데 나지마지루지 대다 차지 제적게 자롱지 저저듯이 터져요비 지난비 리지도 문세감은 퍼질라 나츠니 타바니 가스시지임 야조바남바 다드링가 롱팅 카바송양 린치 노라 조보 준주다 소나 동자 지제저데 저저시요비 지나바 나츠린치 나쇼버 가스시지임고 조바남바 당회라 조보 준주가 저데데라 지니고

0: 아사미. 쟤가서 미소지. 나 따로 된다 희여 실을 진도게.
1: 시근데라. 쟤가 난 놀이.
0: 어. 너님 조진래래. 나도 답은 거 뱅카게. 그거 니마 조산조네. 손이 죽게 된 거 해 드시게.
1: 아. 아, 근데 손이 쟤가 실래.

0: 다바 맞잖아리게.
1: 참아 거지세자. 최사전에도.
0: 메시한다. 그래대. 아사미도 초반에 흘러니. 매지자리야.
1: 저자고. 왜? 그실로?
0: 너한테.
1: 어, 나지다 산다.
2: 진짜 레슨스리. 깨깨. 매 거절도 문에게 매 자절이.
0: 그만이 말아. 내 좀 사보 기상다. 가시 답에 사자마제네. 매 호아이나. 라위 논에 실은 봐 그래. 이나오. 매디 실로제 다리쇼네 논은 방사.
1: 깨깨로. 왜니 말아. 지도. 내 가정 그매 참아리도.
0: 내 가정 그래.
2: 코가나야데.
1: 코파치 정신도지 군어여.
2: 치긴데 뭐고 제제 치긴데 뉴스지고 냐고 세바고 가게
1: 너
0: 이거 봐 너
3: 아키 가서 가서 야노 야노도 무슨로 미치네 최세사 되죠 다른 인도네
0: 최최대고 순간 세례래
3: 춘도 공사 자세네 유네 초네 고 매자즈래 니마도 무슨로 니지 미치네 세사
0: 최최 녀가 신도래 냐 유네 초네 고 저라 매자즈래 노송 얘는 총령도 전에 맞대도
3: 최가도 총령도 전에 대지리데 제라 최세 송세 무슨에 최지 너무 초조세 칸게 동네 유년 총대 고매 조산 조기세 년태나 팀도도 최 무슨로 너무 또 총배 뉴로니까 매치주네 세차르랴
0: 총배 뉴로도 아사미니까 회사리
3: 니까 회사리 최소마도 탈레 말이야
0: 최미쇼 최가나 대덕해 년도 소매 조세리
3: 니니 좀보지야 최고마 매 조세리야 허리는 너나 주유나 내 쳐라 세상이 단조 받쳐서 마도 탈래 말이야
0: 그래 지금까지 좀 튀지 않아 내 쳐먹어

자진의 품위월자 제동 준비 주저자 춘도래시래 자지 레지기 품위월자 조동 개나비 동상군 버치주야라 영레지가 지품위 인원투비 시종라 뚜렴바와유유 샬라 신주 린지네 인적 딘비엔 자지시 토주비지로